0: 레슬레세 체산다 디디레 마레심 나로레야 반도 박자시도가 기란게 아 기란 비진 팅듀르야 루블린 나로레야 롭존 나뇨 요송게 다 체산 롭데 데리디 잠바 기란게 심 나로레야 뇽종 그제르 중에라
1: 다 비진 루두 잠바 다데리 먼저 밥진다니스네 자도 다 뇽종을 가부치니 기 문에세 바사잖아 비진의 배들 롭존 제가 또에 고급도 스도스마 배다 백미스베 고고 야고 신나르바 안도 좀 말아 마 나한테 스토도 수도 좀 마서기 지조 아자 계속 하나 좀 가고 또 그거 야고 신나르 인지 민지 마진데 야고 제 정조가 딱 가서로도 말래 샤 그거인데 좀 마서라 인지 민지 정조 아스 제제 오늘 이제 마침 안도 매일도 좀 받으셔 딱 롭자 바비지 몰래 가네 가서 기다려 릭 신규 봐 안도 밥도 다니겠으니 신차배 쇼가 틱틱 되어 봐 버버디 안 매일도 좀 봐 들으셔. 아니 얘기 신경도 건조 배게도 좀 봐. 오늘 칠레로 브라진 날도 좀 봐. 왔다니. 들으나샤. 저도 나게 초티 부직네. 개꿈도. 안도 좀 오다. 오늘 내 신경도 있지 봐. 너도 좀 개고 말도 와. 동아 무디네 장고도 와. 사지. 삼로스 내줘. 오늘스샤.
0: 안레 레스레세 다 기란지 비진 팅디 르야 로블린 센테 독슬립디 좀 봐. 기란기 교제 람베톤이 주요비나. 오늘 고급지 인범마세 멜론디데실레샤 다 멜론디나로네 소소소소기다 준단디 카즈 유메르바 세브지 톰범마세 소소의 정이 컨제스 이야기 땅고에 텔이야 라가 세브지 텐샤슴길 로 생남소 샴라 빠산 저지 라기 땅잠 남마타 시마 핀소 주준 라기 땅낭베 띵띵 추르시브디 신조낭로

0: labdra thunbe jele ta kiran ryang gi gegen din de chi chebe samru din de chi kenyo yuna ya me na ryang jiksu chi gen gi langa din de jele ya chogo samjung
1: ane leze ta ti dire sha ko ba ni gi ta samju da ta was ne tanda chi so le khar chi ne le ga di ryang da chao yebe shu go le khar chi ne chem du sa chi me o do ta ra ra sha ryang jiksu chi ne chi gi labdra gi gen chi ne chi gi dadi injim jinge cheya legdi ryana drawe be shwo leg khara chine le khemi do onde se
0: le se ta chi kiranda jesu che shi pa gi le che di ya kan je zer chu mi na la
1: de le le jesu che shi da dam na shu drawa zo ya de lo de bi jing ne tuen je pa yu shi ge lo de zo ma an ta o ta lo de ne tuen so a ta chi so ryana ryana da drawe be le ge chi ga zo do zo de zo ma ta da jo yin gi nin do na lo ne de tong zo ma 저도 제시구나 저기 되는 게 내가 지금 구나 저기 던지기 아니 딩드르야다 딩드르야라 베데 하상 한 할에 항상 모든 그랬다 아니 디다 디가나 수균 그러냐 던져 베트 송진 제제 하고 신나 동안 아니 들어서 막 오 당가 계속 고려 엔제진 나로라 계속 내가 지도 맞자신데 하고 싶은 용어샤 용바 삼산 제제 아니 나주 탄데 저도 제시기 긴코와 소나다 제라라 아니 도스 니에 총이 나로 디스탐브레라 좀 비트 춘주지 제제 다음 당한데스 럽드드니 턴스 당한데스 기나즈비데 무브시비디나로 레게체야 고급지대로 나스다가 제제 오데 제제 내가 아마 더와 예돈이 스토지기 더와 제베 예미스다바 저도 제신다로 무소기 레게체가 레브릴
0: 안레 레슬레세다 레제 딘제스 좀브레다 세상 기랑기 교질 럼부티레 제소 제신의 고소비 인스네 쇼쇼고돌라 레슬레세 조금 남소 샴라 바산 저시라기 잠낭 후에 하수시부디 세전 나오죠.

0: 다 기랑게 제조 제시 나로리야 잠자 망부 싶으시 되나 모르발 다 기랑지 뭐네 슈비나 잠자 가게 놀아 법슈르 지나
1: 나세다 들으자 그베면에 신나 그베게 수교게 잠자 강가 다 소소기 부르나시 체메제데 디야부 피기 야오메스 근데 간제멜 나 체녀기다 간다 나 체제기 셰스로 체스니 코나조 다 그들로 그래 무 망부 체녀 요리 양무 망부 시다제 마토니레 요리 다 간제지 이야 간다 나 체베쇼 인지 민지 잠제디 고여 부슈고 여 부당던 여 봐 원제 수야기 다 디코브라니 로얄데 베기 다 이나 코브라니 내가 제단에 왔다라니 다 딘네기 네 셰디게 나로네 인지 민지 담스나 튜닝데 베 셰지 담스나 다 단다 감주기 나닐로기 대 딘리크로 사이면 좋잖아 들으자마자 감주 최소 최시기 레미용 제베기 님보 셰지 줄이 셈소사 셰지수 다디 그메문에 집아 자샤는 잠도 덤나드게 나로네 튜닝 최시요 잠지 들으샤 찡니 제바 자샤는 시그즈 그버는 이 파유레라 아니 니네 신은 잠전에 맞는 건 저도 저도 제시 미 강로 같은 저기 인고 매번 안 유단 저 저와 강진 매번 제제기 셰드 마스 아니 가나서 강로 저도 제시 레미신이 강로 야 서유물의 친제 고난 졸라 아니 대박이 잘라서 제야서인데 제제 내게도 또 강아 제가 침으로 다들 이거는 집 아시는 셰드 잠만 매 되게 내게도 찾아로 다 tūnyīn chīm shīb chīrī shā, tā yīn yāng sō kō tsūk yāng o shē tī nē chē chē yīn.
0: Lō bāsāng chī shī lā tā kīrāng kī chū rīr pī wē mīn tū yī shī bē lū shē tī kī tā zāng bē gyurīm tī kī chīk sōng tū yī sāng bā ngū nē sīm kū tsē mī shī tēp chōng lā. Tā tī rīng kī lē sē nāng lō lī nē lū shē tī kiār tōng shī shū yī, lēng kē tsū tū lū lū ngā nē sē nā yō shū.

0: 다 시도 중에라 기라 제조 제신 나로리아 랭게지 요리 송길 다디 쉔기 셰브 이네리 셰마 소종 셰디리 송길 다 계속 기랑게 셰브 셰마 소종 셰고기 유는 아 콘수문의 자신의 책에 가르리 송고기나
1: 그래서 다들 이제 먼저 단다 제조 제신 나로를 뭐 뭔데 다 셰브 셰마 망부지 먼저 소종 셰샤리

0: 셋 집아 사시는 자도 소소 잠자지는 자도 그 당장 해미 케미도 잡아 근데 마 도형 교자라들 야고 등도 많이 삼사르시도 됐네 이게 되잖아 땅 저기 로얄 개만 지금 좀 몇 개 되는지 로얄게 란담버리 맛이 랑게 로얄 담보요 말이스 어디든 집부지냐 랑게 로얄 진조다 로얄 대비 근원도 잠만 매나 그 로얄게 안에 소 대장이 제통 말이 대다 집부지냐 하셔 계세 랑게 저양의 파진조제 저양의 대비 그런 장면 있는데 계속이야 저양의 랑초 렌즈기 그리 원데스죠
1: 아 레레스레스 다직 통매 꾸이론디 하장기 계시보진 인바 아 TV에 견르바 소소정이기 갈레 겹제르바 남식 아니 제부터비에기 뒤즈딘디 체그리스 로로 레세 로생 남소 샴라 빠들라기 삼낭위에 하사 나이 김시바디 센션낭쇼

0: 那没得可挖掘的，怕么大，并且更好掘的。他路引进民进，罗山先做对象啊，俺也给看了有好大三十秒，好点的下。他们啥人养猪去啊？湖南做了，湖南做的更好做啥？更好做点这，引进大概可不晓得嘛的。但引进他路引进民进对啊，三十秒，好点的下。他们啥人养猪去啊？他湖南做了，湖南做的更好做啥？更好做点这，引进大概可不晓得嘛的。但引进他路引进民进对啊，三十秒，好点的下。他们啥人养猪去啊？湖南做了，湖南做的更好做啥？更好做点这，引进大概可不晓得嘛的。但引进他路引进民进对啊，三十秒，好点的下。他们啥人养猪去啊？湖南做了，湖南做的更好做啥？更好做点这，引进大概可不晓得嘛的。但引进他路引进民进对啊，三十秒，好点的下。他们啥人养猪去啊？湖南做了，湖南做的更好做啥？更 다다 다 쉐바 노브산줄라다 다 두즈마 모시 좀동아 아니 드레스 레셉다 좀 말하게 니 니부터 토지 내서 말았다 랑 기타야 보더니 내셰디 랑 기타는 땅 톱도 해서 좀 뭐 좀 만들 수 있어 최선 당도 깨지 좀 왜 고급스니 저지 요 밀어 샤브리 사는 시 니 좀 말하게 시 강가 건네 것도 최선 당하시면 봐 준주 감사하게 네 좀 말하게 시 니제를 살아 용결이라 두즈 뭐 셰디 기타 톱도 기타는 땅 톱도 해서 좀 뭐 시 강로 말 림베 최당 좀 말 좀 말하게 몇 비십 총스 근데 내 제비지 단답도 없니 배도 냠내 유유를 아니 좀 말한 게 있다 가딩 지중매 가발레네레 가나 기타 다야 그 거고는 바산데시 더즈베 나데 조도 니모 조게스 젠 좀 말한 게 갑레 감자다 드바기 맞아 라지다 도즈 계시 파나무 저기 가딩 중에 미제 모두 바사시는 좀 말한 게 소소기 라지 나수 제이를 언데스레 다 젠자 좀 말한 게 단답도 잡조다
1: Cardinal,

0: 다지 기랑기 잡듄이 내지 야면은 르얀 직수 망부지 있는 거 알아봐. 다 단대 뒤려야 기랑기 레가 쏘다 갑초 쏘디 거기를 시작이나라.
1: 나세 다 뒤라. 잡듄 뒤다 로징고 내시 봐 사셔나. 야게 공사다 그게 공사에 로지. 날날 침미시 망부든 제메. 다 로징 날로 로 강부징 날로 쏘 쏘디 르얀 직수 되가나. 쏘 제지시
0: 아, 레레세 레세. 다시 기랑기 문의 주업이나 르얀 랑과 디 가르야 친제다 튜니 예베 레가 가르 세유나.
1: 나세 따디르셔. 튜니 예베 레가 스네레 단장가 롭다 도사기 롭진 체세. 라사 응리 호비 자장 롭진 기 롭진 남로 로마디 예르 파. 소소 그 심데 파 러비아다. 한 소소 그 누구 뉴슈 요그 건조르다. 같은 진주르스 좀 도비하기. 데르샤. 다루기 배차시는 만족이 딱지기 링게로 양조 조간라 딱 예보디게 치제 컨솔라 아니 잡려로 치르주 아니 예 동절로 그래도 조금 다르주 근데 컨솔에 굉장히 타치로기 가딘 침부간을 다는 조제 컨솔에 전나로 주총 용서로 종제 아니 컨솔에 디나로 만족이 니도 잔나로 보고지오리 만족이 로제기 그래서 나로기 개군이 보 트링 사지 아무랑게 아니 군도 드링 달로 줘야 돼 군도 가 같은 총에 대지 뭐라 안 보고 있디게 나도 달로 같은 총에 대 유대래 이야 나도 치에서 같은 체대 비가 내게 사실이 오 언제 보고래 심주로 지래 군도 소소소소 잡는 줄도 잠말에 다 보고 심배다 만장이 된대 좀 해봐 근데 보상지 대야 유 사실 라제지 대야 유 수도 좀 뭐 근데 총도 좀 많이 쓰면 나도 오늘 버버지기라 다 들려 듣네 지교도 좀 가고 되니 됨을 드셨습니다.
0: Shyamla basan chaji laki zamnang we, nile se shibati se jo nang shok.

0: 다지 르소기 챕드윈의 르바다 콘르슈 심버지 르양게 직소 진제 집에 팔라 수규 르양다다 팅드기 르양디니 냠지 체네 셰 망부지 쓰여나 요르바라다 냠지 세기 시디르바다 고두 삼방문에 레라브지 마리 당도 오네 계지가 아 강에 망부지 체유기르다 케주 민자고의 르양디니 섬드윈 근제 제제는 거나
1: 나세다 인데스르잖아 수규 르양다 먼저 팅드 르양 다 그거를 니 마셔셨나 춘추 감자네 딩두르야랑 장제 용도잖아 봐. 심나로레 엔디슬레샤 겐제 엔디슬레샤 땅은 좀 인지민지 수준으로야한테 인지민지기 근진지고도 예양 근진 재단한테 다른 게 문제 제발 사셨나 배사셨나 조머런 지면 사시지 건네 국도 찍고 찍게 하지 보고 질럽 샤바 사셨나 보고도 시행로 예양 보고도 기 수준으로야한테 대배기 딜레그 말 그랬어 오 조머런 지나서니 시행이 뭐 시행하도가 나 모두 이제 주머니 지금 나 장외 시시 밑에 장가 쪽으로 뒤기 따와디 레야 뉴뉴를 잘 너무 너무나 되게 치유자 친선 다른 게임은 이제 말 사실은 딩두이 말 사실은 다른 양이 나만 망보리 딩두이로 한 나만 망보지 다 아무도 수유로 한 소 숨지 제재기 다 충의 년도 봐 아니 미게 말 사실은 오 대 참 나 낙벌스도가 사벌스도가 사야지 이제 총대 야구르시하는 게 다 되네 수준 그런 양다 팀들은 양이 송리지면 나눠라 체크를 각쇼도 그랬었으나 수준 그런 양이 시기 잡아도 말아베 간라 팀들은 양 줘야 돼 어디서 근데서 이 채널에 딱 여자 수준 그런 양 그런 이 말사시는 먼저 매배서 결정하듯이 이제 배배디 차 사무실 하나 차야 되나 봐 대 나눠도 팀들은 양 죽고 유도 좀 봐 간다 연락 가시지 노동 좋게 되게 하자 수준은 당연한 고뇌 구도 우주 사고 제 시작이 네 되가라야 팀들은 우주 제 주마 사실 근데 매드 강아 돌시 줘야지 매 수준에 돌시 치 안 팀들들에 돌신지 많이 좀 내매 어디 차도 뭐 최선 되듯이 수준으로 하나로네 연락 하셔야지 노동 좋고도 대답심도 팀들은 하나로네 연락 하셔야지 노동 좋고도 안 되네 군인이 약배 착각으로 니 뭐 손재시 텀나
0: Siamla Basan Chachilaki Zamnang Hwe Gepsu Shibati Senshonang Shou

0: 다디 고니시에나 칼롱조 미 니피고 공차 냥더 바바다 가레 타나 공차 냥더 바비 난츠 템발라 세와리 차례당 차소지 르롱용다 모차수 용스 가바다 녀시 송지 장미 로마다 모차 쳐테니 녀로그 예바리 가디 머슈라 위성지 대송샤타 마송지 차미 테바온 차시 테비 녀스 테니유 차린 테비 남시 차신 덴지 그에 천동라 도시 테바다 루슈 신데라 수진조와 런데 신데 체바 슈주 차시 테바 로두 차 테바 수제 녀스 텐규에 바리
1: 니 정라 뇌체타 세션 차린 뇌체 제기 원고토 카데 조타 정라 뇌체기 원고토 카데 조타 남시 원다토 정라 정원다 시송화 로도기 정고 최송 레드 야부 저쿠 디토더 쥐엔체 마더 동지 도낭 샤구바토 공랍토 카 미 나솔라 순쇼 샤지 도낭시쿠 겐글라 레바니기 차자이 로블라 네저롱지 니세 샤쿠 사바오토라 종아체와 커트 정고 니바체와 로도 렌조 샤쿠 종라 마동코 사조지 륜고 뉴보 동구바토 저콘티 고모 자케 여봉게구 바촌티 니세 사모 요구바토 정류 동시 쿤버 가구파 사딘트 자 근본 링구바 마세 양세 제구 빌레 젠차오 마더 동구바토 조네토 슈조 모이리타 추제라 준쇼 야부샤구 나종 정거 샤타오 송티 죄체 하종마와 남시치 근카 예로도라 뇌체소지 응고 샤구바토 하바데 전체 전통어 차디 시선베 정바토 여보 집베베 정발하 뇌체소지 응고 샤구 저공모차통, 저공실다배 모차랄, 근카조의 도동 여보샤구바통, 듀마 남티네 차방바바통, 저체마와 남시지 뇌체소질 원고시구, 공바베지 듀토드 저컴딩히 강피샤구, 대다시체 지시사모라 뇌쇼태체 촌드동토라, 저체 토르동아통, 뉴구에처지라 펜토효, 대동차지 근디지 모차나조통, 신제 냔조기 도동라 슈네 교구 공차 문바베 갑스 뒤토데 체예 리선 샴지이 레드 야보 접바통 양체 촌데 동화통 체친 버슝 야보 시티 뒤마 남티네 공차 바베 남시 땡고 신남데 예리 천제 소바통 모차제 자외 시차라 슈제 소지 문고 샤구 대동 차지 신노 도동라 슈네 교구 예마 잠네 사제 소소 소아통 장인 고바서 시에티 사신기 정권니바 체르동구바통 뇌봉고주레된 여부저구 디토드 원사라 사유언니 정권니바 토르동구 가데 팔러돈 조아소 시에네 러요나 용베 근카시와 패닌 대와 여부텐트 조콩기 롱구 대동서주 여부저구바마세 조콩 남위제 최송탄 최뇌 원사 뇌부이 사와소라 도능 여부시에티 시디 워차 젠데다 콘데 샤질 게송 시구
0: 세션다 차리 네첸 헨구다 카데 주타 중국로 도다 네리 냉구 워차제 정부 자비 마저콘 농주 시 코유나 위통자디 시차 정위 정부 소송 샤규 바다 신이 동위 중국니 바체르 당구 롱쇼라 자쇼바 종아 첨부 메비 사바데 고송나 자다 롱구 등이 정규 자비 자선비 워차라 세션 마테콘 쳇동와다 죄송 니폰게구 렌두 디체당 자피자피 디체 괴류른 터시에디 로투라 나오시니엔 비가 세 마테바 샤구 세션 마테콘기 쳇세지콘 니농 신농더 롱카르 디에디에 더가동치 디 니엔코 사지 죄체 토르 당터 로투게 신농 도동당 슈주당 샤리기 소서 도동티에 동자 샤구 슈주당 샤리 소서 시비티에 신더지 소마당 자라소지 바총당 샤총기 롱쇼시 공부 냄빙고바당 죄송 야보시디 바총당 샤총기 죄제 토르 동화당 샤토 공유지 바총당 샤총기 야세 총더 동화 저종 만용비 젠지 슈수당 샤리기 위랑내당 냐롱내 보제 냉구 샤규바 자전 소차 셔르 초모초비 갑스 빌레 젠차 위창지 데니 종구니바 체르 당규 렌주디 로두기 신앙도 돈라 슈네자바다 라바드 신내 슈고다 모차수지 신앙도 돈라 슈네자 귀신 케요니 제송와다 네체 부슈 청도 동규 고유 바투기 된제다 내용 되제라 네서 샤귀바다

레이다 토문 넘버 2 년름 도통 주신데 나 지마 반초급 랑위 로모 시비지데 예네 진디 지특 좀큰 고로가 장출 등 지당 좀큰 하랑 타레레

레르고 나바당 디초 정기 되는 것 사탕은 저 기시비 레선 동점도니 조급슝어 레선디 좀적 바당 현중 바츠탄 도르제 등 좀정간 걸어와 다르뜸 소예는 디나란지니 멈터당아 좀 전남지 레선 그전 들라산 군능어

དེན ཆོག གྲོང ཚོ མེ རྒྱ ཅེ ལོ ནུབ ཐན ཚམ སུ གནས ཤིང དེ ནི བོད ལྗོངས ང རིས ས ཁུལ དགར སུང གི ཆེས ཐན ཚམ ཅེ གྲོང ཚོ ཞིག ཡིན པ དང རྒྱ གར དང ཐག ཉེ པོ ཡོ རོ ཧ མ ལ ཡ དང གང དུ སི ཁ ལ ཁ ནི ཅེ དེ གར གཅིག ལ གཅིག རྒྱལ ཅེ ཆག ནས མེ རྒྱ ཅེ མཛེ དུག ལྡན པའི རི ལུང བཞེ ཆག ཡིལ དུ འོ བ ཞིག གྲུབ ཡོ དེ གར ཐ སུང ཐ ཐན ཅེ གྲོང ཚོ དང པོ ཞེས པའི ཚན ཧིན ཐོབ ལ དེ གི ཐ་ཏན་ཐ་ཏར་དང་མང་ཤིག་བྱ་ཆོ་ལ་སྐན་དལ་ཏོང་བར་ཏ་ཤིབ་ཞེ་པི་སྐར་ཁོང་ཞིག་ཅང་ཡིན་པ་ཞེལ་ཉི་བི་ལོ་ཁི་རང་ཝོ་ཇུང་ང་རི་ས་ཁལ་གར་སུང་ཟུང་ལ་དང་ཟུང་སཞུང་གང་གོ་ཐལ་ཝ་ཨ་དེན་ཆོ་ཏོང་ཚི་ཐན་ཚམ་ཆ་ཏན་དང་ཐ་ཏར་མང་ཤིག་གི་ལིང་གན་ལ་མགནི་མང་ཚོ་ཅན་ཧེ་ཆ་དེ་ཨ་ལ་ན་མེ་པི་ཡ་ཇེ་ཁབ་ཅ་ས་
동거 르롱와 르무식 지요 알라나 메피에 제크브제 사차 송와 로자제 잡든라 히피에 리송와 단들 아랑침제 가프스 대요증 아랍드 투이 뉴로 아만흑 고동라 녀지 하정 세와디나 삼티 찰롱 등 경찰지 시피 로다예 지헤질 루니흐자르글라 히피 차우어 총체릉기 부르자 샤마지그니 디송거 티스들 스부르가 조킹 챔비능거 니제 장히 리미 섬지 잠롱드거 영 조킹 챔부 앱진식 베츨 창마 디슨 비입실 아딘 초종출 아단데나 탄츠 무송이 나랑 히제 예마식질 로르지제 챔비 디르브 고미 로르브 드그제 땅아 덴체버 데크르 침층 아슴리 메바등아 아단들 침너 사차디 송큰디 흐르르 더그르 탄츠므제 사트어릉라 아르우 투싱 아잉 아자르위 스캅디디 침층 아슴제 고르송 링근 하증아치 부요 디송아 단들지 스제히나 스타주니 로제디르라 이나앙 스타궁 하증 투누답거 멍치와 강통던 로기진요지 셰바등 공기 응오틀시 버지그나 앞진다 고링 없이 통하시글라 니나 숨 고진 요노 답가 토티 하르감 부등 잠바 사와 꿈티 쳇화 암 영나 긍 쳇사기 진 요 바등 쳔무 거능 니거 쳔긍 하바 쳔부 적거 요 바질 리송 단들지 까글 치히나 아르긴 칼로르다 카와위 쳇비 람너 테바마스 다동 긍실 등 쳇비 테바스구지 아니츨 톰바등 다야 잔치가 차나 닌카 하정 첨부요 아니 츨른다 다와 탕멍 테뇽잉 창마 치스 탑숑시실 오총 체릉거 고링 샤예와라 종름 하통 탑바등 첨그 쳇틀바 그르디 응 녜킹 등 종리 킹 탑층 지킹지 요비 킹총 톡직 마식다 지르바마스 녀니 오흐 헬브니 치감 등 쳇차부 조치 솔라 알고 진들 하통 탑진요 리집 사츠디 인간크르와 노르와 잠신지 고링 시에크 카르진어 긍탕란 두기모 온징아 망지에 듣고 르스신 바디 나치 인간체 디비 르바 드브지른 간송 타비오지 입실라 앞제치 타송가 냥토바 진진 예쁘샤칠 절로 니퉁 접제르 아딘 초종치 오슝 아리 사켄니 종치 로지 긍당부 전싱 리셰 바등 망초 Аргилуб суго чигжи ни тэнган декэр юнни тасунга тамжил нэм батын батэмжэ нхту пэвэрши джин ю дача ади чхо чонцур чимсэн нижара чигдэн мэтэн адэнжара гэпчи ю декэр мэцхма сомгдэн чимсэн цхма зэнсун ин кунци инди сун адандэ джэ хлэмэ джил гумта баштан би чимжи джэ сача бартил замла ин сунчун шэжин ю

0: 人在上这边主管那把，对呢，俺们做简单跟催促你，逐步盘村的呢，就个养那个年年盘村，大众说逐步盘村那说话个，你们等等总是得青铜啊呢，所以这个简单个，咱是从等等的，云南人的学比学区这个那个，学区了人一年，家庭跟跟他们中毛了，也那样学区的青铜跟盘村话的，青铜及松树不等啊，对这个跟松他了多能下级应该重视比。
1: 인간대의 락터 마시나 대당 덤비 인간천 커고가 옛날 영 샤춘디 청통간 판선 와래 청통지 송수주부 등 대인적 간송 탈 도르능 샤지 인간 중세비 인간대의 락터 마시나 대당 덤비 인간천 커고가 옛날 영 샤춘디 청통간 판선 와래 청통지 송수주부 등 대인적 간송 탈 도르능 샤지 인간 중세비 인간대의 락터 마시나 대당 덤비 인간천 커고가 옛날 영 샤춘디 청통간 판선 와래 청통지 송수주부 등 대인적 간송 탈 도르능 샤지 인간 중세비 인간대의 락터 마시나 대당 덤비 인간천 커고가 옛날 영 샤춘디 청통간 판선 와래 청통지 송수주부 등 대인적 간송 탈 도르능 샤지 인간 중세비 인간대의 락터 마시나 대당 덤비 인간천 커고가 옛날 영 샤춘디

0: 터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센슈고인 텐디리 센키 낭튼조니 피게 남베 중진탕 니슈 덴베 계급 친부 구치 지베 코르타 중코르 마조 지베 뷰다 뒤티 칭위 피주 덴부타 레수 주교로 군디 동교고라 중로 수리르 디네 아프리케 미만 티웨 마와 페바 준시 유베 고로 구슈 응안네 치와타 치탑 응안레 딘디 지티 낭진치 근치로 동시 유베 고로 라단티네 투르키탄 중코이 지웨 티웨 지도 덴베 중교로 뒤 구시베 고르 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 낭튼 십천남 신쇼 틸랭키 이시아탄 시디가 주치미 추든 초베 주진타 티종 규지 람지 심주디네 키 주진 웨룬키 니시 콘 서구베 제지 탄링 치급 주시 시진핑니 피겐 남베 존진타 니슈 덴베 계급 친부 구치버 시그제지 송바타 那年记得主机吧你多看明你说这样的人怎么能给一错情毕竟托错心为论他电视打着冲突书看给个忙不加这个开间书呢主席习近平了听一整不是为论给听一拿俺去让我给日书朗林他送这些的中国人路给电磁他别给一年没有人类给能团结了可完林去提月结算多 主席习近平去陈连拿加日本人中国人穿他怎么了都别明日用给推门给三百个农事实际电脑他昆粗了怎么了我与他求对求用借给中国我之前年中期西边年纪给婆娘也不行其贵别国家难约无论去陈连角子按了国家钱不贴穷 主席习近平给给给一落所的采取通气能话他天然能话提俺让给给一个把心主级别卡住俺为四月入送话的一个谈这个人四月级别给中国批给给两人四月不送呢西边别人谈片村接续人给了滚地东区提言写送也不是为了呢习近平给给四公路国领为天民别天然一起把门给看做事 Kongki, Xi Jinping ki ge si gong lu guo lin wen na, Xi Jinping ki tui rip sa bi zhong kui ke chui ki ji zuo ren lu yi gong bi nang tun zuo ta, cen ji tan tun bi ma la jik du to cun ba ti, ge ji ji zuo ki zhong kui nan bi ting rip jin ki lak lin ki chum zhe ta, zem lin ki tui nin ti wei xi duo ding sip tup gyu ru pian duo yu ji sun yu. Wei lun ki, nye yi gyu ru qi jin, ge yi ji gyu ru nin sam lu pu gyu pa ri ki gong duo gyu yu. Tep di nan ki gong tun se mu ni, zuo ni

0: 도중 정말 균퇴신 보르키 멍시 상부대위 이런 이렌키 아멘타 냠레체디 초가티 초도 긴진러 도담치비 꾸잉이 람수 댐비 치신 유바타 초니뷰 춘문 창마 주지지 지조러 타메 주지 지자 체교 인시 시유 닌티르 어린노르시 부장 베센티 지지 당링치급 어르탄 이렌키 니차 추추 조톱수 유바타 호문츠 초고 라리앙 고문지티 총주 추신 장명안 조규 치초 지시 유비시 싱글링게 콘셀리 체인년준 슈켄 조가인 리첸킨 콘난켄 챵스리 라시 데타니 키랑기 스조 딩규
1: 바세강기 제니 앙다디 시비네 규제 튼유타 십실 기체진 세부통 투비 로데부 낭초
2: 제무디 잠바 차당 아지 용잠 규비네 데타니 앞엔도 여시
0: 데타니 키랑기 시보도 유
3: 시라 주베 지리아 공부 갸뻬비니나 시진 로지 용토구지
1: 내가 두드 잠바 강고르 쉼비는 류중 용외 마세 탄도야 랑고른 가비 니즈레 유튜브 그다
0: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1: 케니 이와치나 튕구 양갸르 피제 동토
4: 기고체제 롱주 양스체나 디타르 편도 첨부 여시
0: 디타니 튜타 남부군도 도낭 차구비 창완시기
1: 류중의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르레 야도 주지
0: 디타니 중국 나조 창매 냠토 송경치

콜리아 링게 츠위니 남 토비웨 송체티니 셴메체시 함라네 다나후에 제베 기총시베 송체티시 티네 무티티 나부츠위니 남 토비웨 기 송체티니 나장 초모 치로시베 송체티히 송체티치 류이란탕 루지분키 잠부탕 赵小菊이 당잠퍼 루셰 당난케 셴부츠네 갸술라시토

0: 他随于南洛了，某些听别蒙面，结合给落水依旧南洛了学业堂，罗米尔巨人给落水堂里级别够了，结合给这月电别写的松节，西江堂荣誉给戏剧龙秀齐秀个月不堂，列贡堂错别赞助，恰恰三把结合了王位开了阶级，连米都为够了，某些听别蒙面呀，落水堂罗米尔巨人给下间的六度为三东九八对方式。
1: 你不提米格尔给我们团这话的速度，米格尔给我们两个球队马子多这给马内三段电表的到这边才今年的松节拉达的现象。听南路了，我们看他在去我们在公司一段安全公司所，我们团看给米格尔给我们两个表表够了，我们团也看了球队马子多这给马内三段肉米短过吧，还是这样式。说不提基础赞助团这话的速度。
0: 基础赞助给延安理工团，推出理工给托他们取得的到这边财经银行松节拉达的旗下。基础赞助给三红人心给延安理工团，人民荣誉给延安理工，从没加点五彩特别延安理工集团，提醒明潭理工铁矿集中团，下面呢才对这送银币延安理工所足够点过七块币，浪接等于是。下面给点别的基础赞助团这话的速度。
1: 基础赞助给监督了相对协会托他们取得的到这边财经银行松节拉达的旗下。基础赞助给监督了相对协会别位够不了，廿八度秋千托不贵吧嘛塞，南站给监督托他们拉达的协会不谈，西边南部贵不谈，基本了最近南部协会。昨天托了基础赞助日日监督了相对南站这里做米交不谈，这里龙安里南路里啊，挺热别贵吧，还是说要是。
0: 他想给点别的面谈面具推面谈这话多速度，面谈面具推面图他们取得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面谈面具推面呀，苏里谈面子日不，下面呢只有起来给七千六千谈，提言给六句点贵不嘛塞，只有面子内头面具了，具备雄鹿给写着空都去不起贵，面谈面具推面呀，面子正宗给连接过谈。
1: 파르키트바미양나 넘버 교류에 개편 주바소 각동 정신기 내주 리구 유미초바탄 총리에게 공예 주비 차주려야 독수 년부 치고비 댐비치여시 다 샴기 댐비티 레리디탄 다경기 락제 세시탄 저도 벌시사비 레리디탄 다경기 락제 세시디 다오기비 치직년의 송치 락다르치여시 뉴딘 제유로 주비 직중이 비나 가변탄 바울칸 延塘铁这种物质所谈，铁对给逐渐热松，提醒垂直冒烫，归于说我路逐渐跌宕，大将给浪些的三年前要是。但下面给点别的，明山给松所谈，我在七东南镇谈这话多速度。中华民办集团结合部给加快，明山给松所谈，我在七东南镇这边垂直南面西边的给他们点别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
0: 明山给松所谈，我在七东南镇这边，明山给松所谈，我在给建委的地下土地们拢路谈，明山给松所谈，我在团结谈，镇松，他可能是培训阶级深度所规划谈，深度我们规规性，廿三给团体，六松里民用化七规划团员是，他想给点别的，我那就能够给牛儿给谈，三毛阿给地铺谈这话多速度。
1: 毕竟重庆的牛肉街摊、阿吉里里街，出轨民办苦力街，托他们取得取得拉达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第五年，重庆的牛肉街摊、阿吉里里街，出轨民办苦力街，托他们取得取得拉达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第五年，重庆的牛肉街摊、阿吉里里街，出轨民办苦力街，托他们取得取得拉达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第五年，重庆的牛肉街摊、阿吉里里街，出轨民办苦力街，托他们取得取得拉达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第五年，重庆的牛肉街摊、阿吉里里街，出轨民办苦力街，托他们取得取得拉达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第五年，重庆的牛肉街摊、阿吉里里街，出轨民办苦力街，托他们取得取得拉达的到这边财经银行拉达的旗下。第五年，重庆的牛肉街摊、阿 종기 집에 함으로가라 자가 침부지 톱도 니드 급숨주비 중규 루중 집에 뇌가르기 지구의 미도 중의 행숨시비 레저로 속중기 미도 도비 공소디 상하이로 유지하시 시즈총기 남린송 야수샹 권리 총주 집에 함으로가기 처비 문비 뇌시바야 지구의 미도 중의 표준 냠디리 전기 자가 톱유사 변종기 총수 진비 집에 함으로가라 자가디 톱용 미비 루규디 유지하시 진도르 티인소나 중국 대가르 개베 튕소기 존니르 제신 게난기 체시 토슈다 쇼기 치슈기 게용 정신기

ཁྱི སོང་ཞིང་ཅི་མ་ལུ་སོ་སོང་གི་གབ་ཉི་རྟུན་བེ་ནাদাম་ Mianxia Pumutsu, Lula Lokwa Namsi, Gola Sarsha Kyunba, Lagdu Xiu Siu Tokbe Rudar So, Malu So Zongki Kechu Burdu Tunbe, Rudar Mangbu, Kardi Gi Dune Tegi Gyuyu. Ta Gabnir Dunbe Nadam Jotso Chimwe Muji Chekuti Ninsunbe Yoshi. Suyunki Sukur Pupdan Jindurta, Mi Chi Jinbe Degyu Jinduru, Suyunki Juri Jinduru, Dabin Jinduru, Maku De Yak Jin So, Tumi Jindur Naso Beche, Sanitike Mangso ki Rinne Soa Pyusum Soosu Dongwa Thang, Thakrin ki Junpoya Rinne Nama ki Gatun Khyanomba Chik Shamyoshi. Thachir Natam Sishudu Zamba Soge Yimbati, Ruzi Thang Chuki Soge Nangtun Tengla Sogri Mima ki Gapu Chebe, Miri Thang Sakun ki Kechu Nguyensai Tuebe, Suyun ki Chegu Tengde Chishi. Tengya Tsungyu Shingji Malu So Zong ki Natam Chuso Ni Degyu Thang Juri, Dabhin Soge Jendur Chegu Zoya Shaguyo Thang, Tengmengshi Tengla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직단 저와디스도 신제까지 서두 아무 대장 매장 장아를 팔라고 요시 야간 음식 사회급러 신도 추구부터 양매 리지 컴부소 리뮤앙 총라야 등기 회사 민망부 균세지려야 교류되어시 다음 주 소비자 감도 동해 이내지 장아를 두세디 마루 동배 지도인은 민망부 시기에 신제 등배급러 진아 아무 대장 매바 등고하시 다 공수 교류점 유바다 좋아 장장 인비 신제 대개인은 아르차 뒤세 뉴와 유바야 성과시 다 이내래 신제 낭로기 아르차 뒤세 뒤 지진의 줄라 신내 다시 제베인은 튀어나 내비 니바야 마시 강라 시나 신제 카지 서뒤 좋아 대삼 응암 메바다 다나 중규모 요시 이내래 신제 텐주 낭 뒤베 아르차 뒤 뉴와 유 마시 양신제 카직 서두 하장 아무 유장 퇴응을 토라 나르체 뒤세다 차주 뒤세디 삼바다 망부여 마시 제자 나르체 추진 시에다 소비 지세 추진 시에고 삼나 지제 조화 코나 체시를 지미로와 신제 된주 나로로 뒤베 나르체 이내지 차주 소로 규례 체주디 개간 신도 심부시 당보 신제 카직 서두 아무 이내리 나르체 뒤세 토부 요시 신제 인나르체디 나르체 문용타 저유부 마세 대야 단도 나르체기 너리타 기대 교로 아 단도 신제기 민체 속기 슈겐야 티고시 마세 링몽기 교르타 구슈기 교르 속기 낭로라 기대 교로 망부 뒤에서 티 응암이 좋아 장장도 동야 세워시 신체 가지기 나르샤야 안주 능충 쇼르시버디 베나 신도 죽시타 다 대야 야게토도 슈비나 호롱고 슈구도와 단도 커수체 교르라체 규르라스 뒤쯤봐 아니 산자르 도가 단도 직 펜시스 단도 펜시스 뒤쯤봐 하나서 넘 유익하게 도도 쇼빈의 바이샹고 다 되게 고아서 긴낭로리아 응아르치 망부 뒤어지스 다 양신제 카지서 뒤쯤봐 응아무 이내리 응아르치기 뒤세디 뒤제기 뇽와 유버디 배차샤나 신도 양메이타 신주 리즈 소 더브시 니버 신제 경우 세버 시버 제디 개침부 지인보다 Rengki kumshi le yuntu dongye di kekang xindu ximbushi. Tuyun tangba ya, kanche saye di ni tangdui cha gui bai cha wa tingzhi xishi. Nganzu namgyun sama sabi gubla, se tuyun chi

0: Sarbiki, Tungu, Namtitan, Chirutang Toa. Jimana, Tutodo, Jinuki, Chitun Ta, Lopsu Shipsu Kotu Chishin Yubati. Demoe, Jimduki, Yungusu, APB Guti, Yudu Yungusu, Lopsu Chichu Mase, Jiji Kebata Namto, Tado Birita, Chudur Chichu Bata. Jutun Zoe, Dago Lumji Sochoba. Lengena Sini, 桌皮为角度水车吧。顶在香港的卡奇迹，顶在香港的车子局地，人一年提高了，如果中间前边，冷地局里面，先都水车个一百些。麻辣地，皮西塔，拉多卡巴拉，PAD所，他们蒙古的角度是一样些。就跟起，尤其是一马比塔，日记开被PTC那么松度之外，车的具体。 차도기 퉁공 정규가 출책유발 정중 유고지 공무제바타 정중 지배라 양수용와 정중 감기 딘루 시도 치바지 상하이 정중 딘제 삼주강토 용루의 제초유발이 정중 감기 최소 정토마세 최소 자라장 동토기유 세쿠라니 안수 미지타 최소 유세기 중내인라 아주 김시장인 대하장 양지 다치며 원장 탄삼 티도 매바신문인 바라 티니 하장 지시 치르며 원장 모장께 랑소티 남야 니더미 티니 하장 조르신 추버시이며 원장 티니 랑나 좌다 매바시타 제나 세다 매바시 칼라이 개디 아주 정중컴나 지중타 任中康拉大众也不怕多吧他那任中康拉多些动物他才来得比这边呢天哪厕所那么多着急厕所咱们都动物他迷着人你让给那个七八十一天哪俺去任中康拉接到他任中康拉军个脸边各种钱不得任中顶在香蕉康图有个人军个那么大炸俺去任中康技术进去 吐了，满眼吧，难过。三六错，广东三六八天里，天地密集涌入过来的三六个区别。上海人均顶在三九康，我这多少区别天？你在研究当中学到的，天天两个嘴里在三六托起，天天出点结果。
1: 키란네 켄드베튼
2: 키란네 센드베담
1: 강종조링
2: 강종조링
3: 상한링게 공감상 현재니 강조종링 시벨리젠디 센신나와 그린치 위반니 텐디리젠 좀리타 조링 젠드슈켄 강조로젠이 텐디리젠나 강미춘조라 남시 중견시 회기 지변형의 사솜기 남니 튀긴 포유로가 소민의 인신 로가 통진 당보야 기긴기 레네 송신비 회기 니가 정보보 예감은 원자라라 조린 시위 낭된 뒤제티 그리 시위비 현재는 토르령왕 세로낭

0: 남민도 레빈나 선처 제비 지저 남민도 새가 친구여래
1: 부고
0: 미제마다 지금 말해 아니 콜 인지민지 부고 고대와지 고대와지 제 꼭 가게는 싱크도 시에서는 그건 제버디요 말해 제자 좀 벌리 문제는 내슈디 전부도 가
1: 내슈 전부
0: 지마 내슈 전부래 고대와 인벌라야 규제긴 제버여 봐 어 부고 셈버디 구투야 근데 지금 도가 다 집이 닝아스디 어 진년 문제는 집에 심캄다 경우 첨부 연구도
1: 어지 엄마
0: 좀 된듯이 통하죠 이제 뱅기 굳이 성가는 걸다 다비 보고 뜻에 나서 정리를 도와 딱 그 집이 기름는 걸 청바디게 보고 삼마담 제제 미겐비 미기 토세 대제제 뒤셔도 와 아니 보고 안주요 날에 거치 깊제 넣어도 와
1: 제제
0: 어 제일 딱 미신 바지게 단세 땅에 어 제가 같이 성가 지나다 요님인도 쓰다 딱 근데 지구랬어 tab shishtun da sidi dam peche chakjing minajirisha chakjing minaj peche gorsh chikib da namsa rangachala digi dus shayamin dus manzi bimi chamden matrik shios bugwisabwe cheshil peche dindirishaduga bimi chamden matrik shios jik triyundi ane chongdi yagushibji jomburisaduga bugwi simgam bugwi kechil samba manzi gubjashinyo inali peche pamukashayga nga gubjashinyo kinyansidi сост дяср чимэндо бүгэл самбич дэг марга бүгэл мэмабч гүгэрва
1: зэ
0: зэ за оди нинжимжи бүгэсэм кам самб бүгэсэм кам дилтэн до гарьварсэн чинэ зэ цар гисэн шиндэм бүтэж гүгэр
1: на ле хо
0: зэ бүгэн наасд гала
1: зэмэж
0: бүгэн на зэмэж шин зэ цагэн шин би мо цар чоин гала ян зэмэж шин чи гарьэсэн нэ гуман нэга чи таню ё о дэнтэсту о чичоди кяпал мунан дэ мунан дэ шодо гала бат стэта шоён дэ 아니 디지기 다디 중모이 나자 중보이 나자 제일 레몬 제제 리가 제제 개관고 친자 어 디미 부구기 나와라 봐
1: 아
0: 좀 부지기 다 된대지 미게다 더 쉽제제 디온디 문에디 부구를 잡으래 자자 나래게 제일 나랑기 집에 냥아서 좀 집에 기름 넣어도 섬시치도 배정에 냥아 가실래 껴온드드드 돌 메타르메기 초네 파 부익 수트네 어 다야 된대 용잡스 된대 괜치 된대도 먼저 이번에 저는 좀 보고 망부지 읽겐지 어때
1: 된지 되요
0: 먼저 파멀리 겐지 어때
1: 된지 되요
0: 겐지 되요 장기 뒤집어 되네면 좀 배 차리인 기름시 집에는 하세디 네 먼저 뷰세디 집에는 하디 들게 첨부인 그랬어 금생 가르스나 먼저 뷰미 심감다 집에 좀 이렇게 해주디 하장기
1: 타니
0: 타니 부지 참부심지도 그래서 난 제비디 자연식 노르바
1: 제제
0: 자연 구역부시 제가 집에들이 어떤 데 캐치시도가 자연인데 인지문제 대체 봐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아직 이제 님한테 쉬브레스다 님은 쉬운데 어 세고래 님을 거르게 어떤 데 있는 로드 매비자자 님은 어 누르는 마 쉬죠 이 김생 가지 배제 동제 집자스 어 디 부글 거래
1: 맞아
0: 디 그러네 저기 진행이 계속 유발해야 부고심감도 팀비한테
1: 해야지. 어두스 부고를 전진에 던지 집다 이제
0: 쓰세요.
1: 진도 자자스러 부고라 함에 부고시나 그때 던지 집다 쓰러.
0: 어두스라. 어때서만 저기 어 삼동도 있나자 있나 차리엔디 있나자 강도 있나자 수용도
1: 수용.
0: 어 된대지 구비심 계집이 기준으로서.
1: 그런데
0: 어 제가 난 좀 좀 이쯤이 망치기. 디야 마요에 또 그 카초스디 집을 밤에 집을 문에젠 때와 대시하지 디 숨지도
1: 하지도 아
0: 디하장 계신 버리셔
1: 너든아 지키 좀 없이 집에 뜻이디 소설은이 집이 차버지 지고
0: 뭐 집에 나오요
1: 집에 나오요 지 아니 집에 저쪽에 다왔다 선배께 소라
0: 선배께 소라
1: 다나시 집을 다 차리는 게 또 좋디디 좀 봐 지키가 디가라 지치고에 어
0: 계속 돌 집에 쓴 건 되야래
1: 다 망치와 아주 비기 돈에 잠 젠제르 봐.
0: 제라.
1: 다 이나에 겔라 지라나 치키 랍제나 슈티 좀바 칠레 제게이레라. 지 랍제 톤에 lupti na yedi, kiki kiki, chile rwa, kiki rwa.

0: Lulahi, Gekunibu, Berlin, Gunjon, Tiergupe, Rebu, Tibetan, Tusonsu, Baziriki, Rang Gekupke, Demgu, Pidim, Tiju, Tizzi, Yube, Tito, Dubsu, Kangrun, Sila, Kadejo, Gutte, Turji, Kandi, Tiersinsi, Nedusi, Yubashi.
1: Digleguni, Pibinesu, Trizeto, Enumsi, Guntu, Dembe, Wanki, Chu, Trizeto, Chimbosoki, Gujan, Wanki, Karodiata, Saloni, Yamtu, Lenir, Sipi, Ketchako, Ningdu, Lokanki, Senganin. 제초니네송 중교로 풍부 뉴취 마로동교 캡자치바시 유럽 계급 망부식 도니자라 최세 도외 넘시 균투 된유 텐주 왕기 주우 민용화 시기 주가 마로 진유비 닝드 로칸 카직 장수수 당의 매베 겐기 교르중 풍부 삼조 체구의 중요바시
0: 시겔힌게 콘세센 주르 녀주수 켄덴즈 왕자라타 바산 함히 레젠게 군안케 계산디기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ebur chukiji.
2: Chu chud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juyi, mu chi yishinze lembar chi.
2: Mi chiki zhuyangshi, gyangzhu checho.
3: Nyamzho rime zhuwani, ngenji dende, yangcen shiki.
2: Suchu kang shiki, yuki minan, yongwa chi.
3: 미리카기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콩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센슈고인 팅디리 센키 낭튼조니 피게 남베 중진탕 니슈덴베 계급친부 구티 집에 코르타 중코르 마조 집에 뷰다 뒤티 칭위 피주 덴부타 레수주 교로 군디 동교 거라 중로 수리를 디네 아프리케 미만 티웨 마와 페바 준시 유베 거라 구슈 안네 치와타 치탑 안레 덴디 제티 낭진치 근치로 동시 유베 거라 라단티네 투르키탄 중코 지웨 티웨 지도 덴베 중교 뒤 구시베 거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처럼 신소 틸랭키 이시아탄 시디가 주치미 추든 초베 주진타 티종 규지 람지 심주디네 키 주진 웨런키 니세 콘서트베 제지 탄링 치급 주시 시진핑니 피게 남베 준진타 니슈 덴베 계급 친부 구치버 시그제지 송부타 내년 진도 주지바 니동카미 니슈 쯩르 점링키 게이 초친 비진 토초신 외륜타 딘슈다르 총투르슈 켄게크 망부 갸릭부케진 슈누 주시 시진핑러 칭예 정부시 외륜키 칭예나 난추 장외기 직슌 랑린타 수제체디 중국 남로기 딘치타 피게기냠요 리네기 낭튼지엘러 코알린추 티유지 손도 주시 시진핑키 칭예나 갸릭부니 중국내 중화타 Zemlin le

망심지 퇴기 삼바다보르 교류교 자네티게 망초기 디탄러 송경치바디 네바 민용화식 쇼빵아브네 종로 수리디네 수레규 불라 레비에 카무소 콜라 촌빈 네포네 로게 송싱 콘키 장세면 칸키 제베면키 네급 너수조바함 너수 충토동화 잠리 펜치부토금도 종로 수리디네 기면베 알라 투가 다르스급타 메자게베 내신 문세 퇴부 양토 친송시 제급시 중로 수리디네기 터통 서집 소주탄 중로 수리키 유네 치첸 레균 치첸 소 캔덴 고딘 민캉야 주유시 레균 치첸 고딘 민캉티 니동야미 니슈 접실로 원수 고치네 면주 치고 초신 민아르 아프리카 즈쿠이키 레균네 규짐 덴바 딱주 치비 중로 수리키 고딘 민캉 용시 추이키 직도 교류유시 중로 수리디네기 치튠 딱주 초보시 주비 쿠미나 중로 수리타 왕제 첸카 치네 첸카 급제 첸카소 리첸 망부 멤버유 레균 치 첸고디 민캉키 겐구루와 후샤히 민예 팔 고디 민캉키 레균 포비 지버 갤락 잠라 메주 체규 메주 체베규 지버 민용와 시키 구규 단계제 쉬버소기 누버 원세 퇴비 치르 친 유지시도 城市联盟不单呢你多应该明你说了中路苏里的那个面具起不错个罗西伯国电坦铁卷面看起米听古别怎么了面具起不他明年把中路苏里的那个人自己给呢米听你成阿东了怎么了面具想的许可不是中路苏里的那个朱金小者强起城市地探呢 那边一起困难怎么引发中路苏里三年提给地归图贴贴起呢忙错了片头被帮大压学习干涉及些于不是中怎么你给苏里别人了我们提不得怕来了你压图啊面看你哈着这重启的起熊族面看继续行事小着强起四这所就起别贴中路苏里的那他面看提天总年节他面看狗年面具起别蓝水族呢 지루 수리키 미시다고타,中路苏里키面具起吧,多用看守节,习近平中路坛,七路苏里키念具起当行动员了,中路苏里的那个特通增不为苏军苏里里日坛,念来蓝苏组约集坛,况且,俺去增不为苏军苏里키开具了六种坛,提及时整个月。 面具其人三年提给我们年年三年提给盲错给面具空隙谈参拔几个月你不谈别的节不来三年提给随军起我们谈中路苏里起面具多细中找不月吧写多穷中国人催三年提给我们写着写多写着节的三年提给随军面别吞错谈你们这面具切个阴性我这切个不是 则不为中路苏里面具贴贴起不谈对呢三年提给盲错体位忙不稀奇中路苏里写多谈谈连起过错月中路苏里的那个则不为吹点谈起别偏的不谈阎列护谈起不谈日别雄路谈拉个领域内托面具接给所中马拉阎陀做不提拿中路苏里起写在雄路谈斯克普尼索你居老在催月 六千七百坛，内托六七松枝七百九。三年提给中路苏里起新店把所用七个月不是。中路苏里了搞不起个忙托七百点，年多人家没你说怎样来到我这吧？咱不为新来政策各家谈卷了吧？还是日创开托你了哇谈？天内给客提六句人续谈，是群七十几秋对人心去政策形式。 中路苏里的那个政策托定序单，政地组内一日侦办他，面具他，恰接相对，严规严连锁，那不难错过。盲错了中路苏里去路据他人内读西，我最切不是。中路苏里去看点严连开托，普尼他，斯克，米布，我们东切所严连起过，也莫话民用话西去一万超越。 小志强去，侦错时，侦秀从不民用话事情，按错了严厉的对对村把切穷。在那天研究了去，按错侦秀内村东边前呢，中路苏里特别了，俺为工地单穷，谢谢又不是。因为罗女人，中路苏里的那个文革面具错吧，咱不为心情就苍茫了个月间。人最近呢，文革面具结果切拆，听松就所记别月。 小志强去，俺村问你去呢。文革面具呢，你是当年面对我怎么应办？中路苏里去，过去六康都不行，体会强行。忙错忙不行去，文革面具去，中路苏里了，许多厅堂不是穿应办。

이기 남스 미숨 시지 돈 조진 정중 감기 춘이 다른 규규 체부터 렘부터 죄벌의 최전부 유발은 되게 지게 프로지 시진핑기 땜바라 정중 니 최소기 마마 임바타 미타 정중 니 최소 지튼 초부시 미지기 녜바르토 정중의 규규 심슌타 정중의 진조 정중의 뒹케 정중 송겹체 지구 정중 송겹체 바니 미리 송겹체 바리라 중간 변연 조준 체분이 미리의 디기 준비시 겐캄 타르나 시베 타르나 겐캄 군의 시베 구비시 겐캄 코류니 미리 천에 단 피게 용의 심의입니다. 겐캄 코류빈 균도기 시베기 털구다 피규르 테가르 슈킨 수구유 나디 중지 군토 티초기 빛의 망부유 나우의 이집타 나우의 바빌론 나우의 갸가라 나우의 중국지 비 시베 다루의 나우의 기급 첨부 시부 삼아 낙세 도구타 법춘 매고 서시 신부지의 댐비 유도 중시 중감 구류 념구도 성화타 라바르토 서시 양암 진도 유로티 나우의 이집타 나우의 바빌론 념구도 당시 란제기 나랍소 서구 라라냐 양아의 럽지 총유 유디 춘놈 캠린타 사세르 사도 삼아 天啊, Zanzum, Chunzum, Gisaji, Yimuka, Nazi Lagne, Sagui Lobata, Sina, Tsume, to Tibetin, Junkam, Kurula, Dorla, Tapsin Tibne, Benjur Nyam Gun, Junzup, Chirchimbashi, Lujugi Lapsele Timbera, Pigi Kurim Yongsu, Tsur Limbali, Parton Mishiba Mirunwata, Pigi Kona Sambali, Sunkyo Misamba Mirunla, Pesu Kona Chibali, Nyamsu Mishiba Chimishun. 미지기 Gyurjugui Che Cuntu, Rangyegi Benjuru Pige Te, Chumji Yurdu Sawa Topyula, Junkam Kuryugi Nedun Yamborchin, Pungso Timne, Nguyse Chewi, Che Gyun Cha Yuwasi. Kuryu Bakzo Nazo, Chagdun Junwi Kersu Ti, Tugab Shijin, Mangcu Nyigun Ta, Mangsimgi Nazi Cha Yuwasi. Rangyegi Zogin Gyawa Zon Gyundu Chungwa Ta, Zha, Mima Mangcu Gin Junkam Kuryu Tegi Gwewuni, Gyawa Ti, Chongni Kejin Cha Bata. 야지 미마망초츠 중캄 쿠류기 규비 토르디 용마라 제대 첨부치기유 티링이바르투 중캄 변윤 조준 체규티 진용 레드윤기 코네 체사르샤니 미마망초기 셈르 캉삼타 제대 캉지타 셈제 캉지제라 야렌 후르다 제디 중캄 변윤 조준로 군디 슈진 동군 당기 초진 접게바 초츠 안주 당기 중캄 변윤 조준 치비 거르긴 도시 사바 타 삼로 사바 Tabju Sabaji Ripta Jimbutumata, Zawi Jing Xinjin Tan Sardu Jing Xinjin, Pukyangi Jing Xinjin Jigi, Ledun Ripta Jimbubiwe, Junkan Beyun Gindushi, Nirishin Missimless Subutan, Bazo Jujun Chibi Shukse Chisutan, Lamlun Dunbin Jurce Chisu, Dogu Chimdar Chibi Cheshinitsu, Kuryugi Jubu Lekju Chibi Nurce Nyoksu Jimmy, Wenche Chung Manyun Shinbata, Junkan Kuryu Sungib Gunditunite, Luju Jing Xintan, 家教人心金融人心借给军队穷于不行家教人心他金融人心借给军队穷于不他铁蛋连读塞不了西归不你爹比罗通明人给帕尔尼托布里彭索铁比库里有个内顿他就起不你吞于通云南竹头不是电力没银行军干库里有绝境级别偏窄沙田然穷没别全员入藏切切西罗永谢切我心 Junkan Beyun Gizu Judy Tadun, Nushu Nunzi Suneva Tan, Doji Kune Lamla Gubi Nega Gi Tugups Neupe. Nadle Mawi, Busan, Junkam Tunzen Dunju Chedi, Mimangi Nirishin Chirunjo Shimbin Zidun Dimbi, Junkam Kuryugi Gurgu Gongwe, Gagju Tugups.

동단 쥐바 파미기 슈세 사신 푸지 게세 초보지기 차원이 레친 떼니 주민예바타 떼니 주미초바시시 장도기 소와 계단 요부차바티니 지초 용수 중칸 변윤긴 도시 땜부르 깨바타 망용균 준중기 도시타 쿠리우 송겹긴 도시 중칸긴 도시 제 철동화 중칸 군주타 쿰시 소용체바 남원부터 서신정부터 추탕자 미슴린 잡아치바 지시 망용긴 장도 차주비워타 더비디 최유타 장도 티뉴기 초아계단 타르비동화 계주 추수타 외면긴 제주릉 오구치바 지기토니 대당기 초의 주남차바 지구 초아계단 티긴 장도 사지 규디 튠기치다 장도른 규와르 군디동화타 지둔 덴비 중국 주주인 체규티 미망용기 장도기 차주르 규르크 장도기 김신주 준치번이 기급하게 미망기 튜무기 폭등시 미지기 총비로 규르 디치 솔레진기 피림티 베메기 외부 균으로 주유네 긴첩 제도 매빈 중감기 뇌바양스유 정정로 듄케타 중감 송겹 체빈 장도기 피기기 마오 람드 체유 중감 쿠리우 송겹타 넘신 균도라 카덴 제위 티도 점리 기급 칸네 뿜뿜 냠심나 튜무톤 베즈 치구리 기급 칸인로 테라 추도 미치비 나 장드 정주 용터미 란제니 퀄리시 뷴 중감 배윤 조준기 케지 티슈 켄타 체진조게 니티 체겐 제차유바타 정중 초진타 장도 피기긴 중간 말라 교부준규타 지도 덴벤 점리 님주 체균 되면 징기여 텔레 퀄리시 뷰 쿠리우 쥐용기 고르스 무슈바타 넘신 균도레 카데 조비 기지 냠레레 니치 체디 란제기 퀄리시 뷰 쿠리우 쥐용 말라 난기 담와타 슈긴 체로 동괴 점리 기급 카드 냠토 세콘리 김시 송겹 야부타 중간 변윤기 멍신 냠디타 장도 피기긴 럼부 냠주 체디 불업 처유라 휴숨 초비 외부 균으로 롱수 주주유라 테르마세 남기 까르솔라 떠유유바타 지롱은부 통주유바 매도기 치심 놈유유바 지치구 지주능신 치우자제라 말라창와라 죄용체유 뎁진치구 지주능신 치우자제니 세소 지둔초보시시 미조 신타 신조 추 추조 리 리조 사 사초 나타 자지기 세소 지둔 초본디니 미리 초내다 피기 용의 외배 멍시시 중감 니지규 진기 정중 말아이바타 지글 직딘타 탐자손 지위 시둔기 무친이 말아마위 삼류 탑시지디 내튼의 다구바타 말아 레드타 균용기 초내 죄용기 탑규 사부츠구 Rizhu Nengxi, Tsiwu Zajie Mala Changwara Jiyogyong Chayu Jigyurunga Chargui Chaydi, Chenbu Zita, Pukringi Zita, Jiyongi Zita, Chokdugi Zijie Gyakwe. Kisi Chungsam Cheshurta, Jigsung Jigshurchuna Jugtara Gengkam Kuryula Mala Jenta, Yuri Jengi Dorgyun Sojwasi. Gengkam Mala Gi Jiyong Jenta, Mala Jenta Tixin, Ti Nangni Gi Chunyi Dara, Rengchun Jungkam Gi Daggi Kata, Rengku Rindab, Satin Sawo, Gamsa Gyatso, Zengchu Dumeje Le Jiyong Ne Songgyupta, Mala Changwa Le Nyamso, Chokdu Gi Jiyong Je Chikubata, Jungkam Mala Gi Koryu Nubu Chirudong Guishin, Jungkam Tonyum Songgyup Yungwa Chikwe. Rizhu Nengxin, Tsu Zajie Shiji Jengi, Jungkam Songgyupta, Nyamso Lagdara Dingsab Chikwe. Jungkam Songgyupta, Nyamso Chibite, Tadung Rangsa Rangdata, Penzu Kerji Chemi Nyambata, Nyebartu Jigyurunga Chargoyota Choyongne Dato Tama Nyamju Jie Chigwe. Nechin Jungkam Nyamsu Leshi Lagdata, Jungkam Tunze Tungi Chishu Chirgi, Shiyun Chenpyo Ngakong Jengyurgi Chajubiwa, Seju Shorwata, Nyangam Tandu Yuwata, Cheto Jendun Yurwaji, Chokdugi Jueyong Yobuchiwa. Tsiwutan Damri Gyayun Chirdongwa, Jungkam Namajin Songgyupta, Shukyemne Kuryugi Shiongzeta, Jungkamgi Pardong Chigi, Rengjun Jungkam Malagi Denja Rengjinta, Jungkam Shepshu Chile Choyone Tordi Dangdi, Jungkam Denja Yongwe Jeri Rinpoche Denporan Zogwe. Senglinge, Tengdi Zhongyang Longchi Nyinchin Jibligung, Pyoga Longchinki, Lobjong Tuzu Jibili Zembyo Samtaa Shegyin, Siamla Mutu Nen Diga Longchin Ligunggi Chiri Lizen Shanda Kanam Sanona.

0: 我以自为不语。
1: 真的不错，羡慕了我一嘴配西北李正学提出热。第二个李正能，我了随军人员军人生，听了听了偏见牛的些看不的学音。第二个头上的热，叶龙给实习期末了，随军人员军人堂，听了听了偏见党委那把上过些原先月。第六，平常六个社会内重叠的都有些，罗九科学堂，叶龙给实习期末托。在忙我都念各种跑堂，苏干念汤金跑啦，亚杰忙做车转去南北肯念，康萨拉跑不下心，错了个星期，孙秀喜运气多，亚才性格啦，新追及天津家的心，大概吞了皮的穷鱼，我个中间夹子中，我的中间个的冲出了，南庄绑定去，咋子是个也没别可说，玉米错新南土，咱们我了立新鱼。拉土在乎了全国天年，三道口在嘛需要净土，彻底不犹豫。因为这些听众给查了面清大执行图，最明明去。俺做穷头，性格苍嘛，说话给点个改变。就在抗战双击，改革土蓝图一面，大家春节月别都别了信誉。改新全国了，在乎了全国地理举办它，有几多职位，新加进步了，俺都穿过了七折九个月别。退出军中途了，没有忙过自己面前写月。装作五年级过了年，那个不有个东山的口语不谈，听了见其心追其扎，无无其揣托。你们那诸多团队有才，还将交过月。人工俄了充电隔离与充足，让我当起打动另一个的举个，那位打动松动出家老僧一位给骆驼，很个的那月，阿家准备。大家怎么看起了勇气？场面大概抓勇气，有的大概把我收了，抓也不妒忌，我就去把它填鱼。阿家准备，听我要去其他没西边，大家忙过多几面了，人工也不这个面。大家把我学堂说干动画，那么咋不说？阿家特地不一边，创作两把短把了，人工也不这个妒忌，总给大家两年所摘过的领域。听俺努不让了有一点，农娘妈就把这多。大家随兄去长江路见他，娘托杀掉大概屯来新旧康住的，那位大童年心酸泪点滴，加个一个月，全忙归百尊七八九，加在大个地主家眷，我喜着俺同他，同过我不一直爬了蛮多青年，落来屯不屯，七栋二家堂屯在给人谈，我吃街道人生意越近。多不起为大个力，听了苦这气，岂不热有热？长南给苏安托，那些所在强区近，能比从来没有一不热。长南总先给所在新别起来，你们来看托，你们来看给那些苏安托，先给起码我三间温秋，来得个短途点点，日不自己都真难，新界顶多强加推背，西平差贵，先给加新月，三间温秋去。过去下年那年普普通行，兄弟八百重年，过去给小金贴的，两个地的还长搞不远。两个地前年，罗九老怎么松呀？人家给老子也不远去，有些小皮的没去写月。三姐问出去，没些娘们来看图，推荐能挣钱有钱。你把那地穿过了几个月，咱们去你，那些地咱们去打了，娘们贴不没变，运钱能给多。俺最随军每年把马赛，制作给皮件太阳蹲起，俺军心哪个几个月级角度？长南总茶塘重叠，三光重组了，忙做给对岸南，确准给特制定图，准备有心能不踏心月？你们来看给跟过的位，听啊，能不给大给确实？大家你们来看给解决了原地，七角树从个月别，那些别那些马小瓦塘切皮，用个讲二个月。大家拿宣传军队级的多了，用国将所突击突击写月。那东给卡地说，他们单开盲线，盲线那张出去退不远。用不拉个的想到那边，看用被破的新个通过，所谈信托。龙年东加拉上的空托，有的已经没被退开了。 신가 변에 모딥 지기 요바타 다자 대가라 응아르시 툼법 사고 이유 사소게 참소 당신 도미 봉 바르시 예론 저시 쉬바 탑튼 제고 초바타 탑튼 비 나 동외 자단 뒤니 쉬어치외 등득 초바타 유미당 유고로와 티외 마외 데모다와를 리뷰 탑튼 방아와 노빙 오돌리 뮤지 티버 쇼르자 테레 낭조 메지 바라 응아르시 하무트뷰 고발 로진 퇴지 함무 처벌을 쉬워타 다자 김괴 고사라 처든 지혜니 윤법사 투비 사자 시엔토 라브라 죽기지 메버리 함무 처벌의 경고와 님의 체린키 완츠 함무 처벌 잠마세 더도 표준기린의 균진 지기유 마신 처든 바츠 충두년 규제 로중 지기유비 나외 함무 균진 투범마세 대외 타격 시절을 두비 유지 주도 저시 최대한 뒤글라 파메 총소 탐구시 제바탄 롱어 초견 하점 균진 체비 계급 림뱅 유미리네 쇼샤티 다자 하모타 망수 내장 송제키 피게 뉴람토 교회버리 예동 자미 니슈로 디괴기 망수 내장키 튜레 튜게 체니 도메 땅유 퇴장 듄키 니지 제바니 다제 퇴장 계속 경화 파라 피게 침버티 둘체 조자 주하점 송여바탄 나션 야타 니슈타참 허유도 로안에 레드체유 포가서그니 포가 총결도 줄데 로주 송데 신나도 로다라 로리 좋다 그저 잠시 윤드니 고타 하모 미름네 미르 파라 균진 중시 연론기 서시침에 토 미츠 응아르시 서신타 락시 카데제 송접타 자 공비 동시유 샘라 뮤미리네 쉐샤 냠지기 미리 튠지 덤규 레버 쉐시 커버티 슈인 베겔 하면 나부터 광동 되가르기 년집 변비 균된 전예타 베동르 전념지 체디 강조 사도의 진념지 등급파 저우링 호규기 양서 퇴비 커덥 냠적 체니 학삼 수미기 탄삼 수위 대된식 주바 탄자 日隆给为女迷人的学校给别人洗切别。

0: ཁེ ཁེ ཐང ཡི གེ ནང སི གང ཐ རིང པོ དེ ཙམ ཡོ མི ཡིན མི སི ཡིན གྱ གེ དང པོ ཡ ཆ ཚུ མི ན གེ ལེ དོ ཅེ ཕུ ཡི ནེ ཆི པེ གེ ཅེ ཡིན ཅི ཡིན པི ན དེ ཐུ ཉེ ཉེ དེ སི བར ཆེ གུ བ ལ ཁ གེ ཐང ཕེ གེ ནེ ཅེ ཤེ ཆེ གུ བ ཡང ཡུང གུ ཡོ སི ཡི གེ ཆི པི ན ཁ གེ ཐང ཡི གེ གང ཐ ཅི རིང ཐུ ཅིན ཅེ ལོ བར མི ཕེ ཅི པེ ཐུ སི བ ནང སི རིཤིནས ཕེགི རིནི ཧོགི སུངས དེན ཅུ ནམ གི ཁོདུན ཡིན དོ ག ཝེ ནེ སུ མི ཁ ཝེ ནེ བ མི སི རི ཆེ ཙང ལུབ ཆུ ལབ ཏ ཆུ ཡིན ཙུ མི ཆེ དུ གང ཡེ ཆེ བེ གུ ཡིན ཡིན ཁ ཁེ ཅི ཅི དེ ཡ ཐུ ཡོ སི ལུབ ཆུ ཁི ལབ ཤེ ཡ དེ བི ན ཁ ཁེ ཅི ཅི སི བེ དེ ཅན ཅི ཡུ བེ ཁ ཁེ ཅི ཅི ཙོ མོ སུ ཝ ཡི གེ ཅི ཅི གི ཁེ ཆེ ངོན པ ཆེ ཡུ ཅིན
1: 天南里呢明的平均领域起度一个借于别清中提铁的兄弟给归别只要有那修书电影时拉着给一呢一个起中大这归为呢如今谈不呢如今出别怕了呀给了南北马鸡巴罗出人里呀给人气里呢真的气这节给了提呢罗出人里呀一个起中大这归心陆之格堂 파르싱키 튜리나 랍자츠 이게네 게지슈고탄 디네이나 튜단 남부군도 랍자남탄 게지슈리 지제리야 이게 주구신 루브주 장면이나 이게 슈구베지와 뜬구마세 우주 타기 히나 슈도 주구 정달 닌가세탄 다와가세 메인바이나 로투징리야 제고탄 양고 양고 도슈도 주구야 디네이나 균균탄 타경치야리야 퇴인 떼네마 제바이나 추무 균신 경투바 치부야디 하잔 계심시샤 딘데스에 로망고 정다 제비나 로림 토사야 리두 주버소디와 탄 중통 지야리나 강에 체미시라 지디웨 천하지나 정주기 용통이시 샘리나 제리탄 퉁비에 륜캄디단키 세제카지 모두시우힌 태양 징치키 내고베 탑조 가지디 당부디나 징바야 너수단야 탄 라베이너 원에 가리아 부부다비나 너수이나 총토조야 탄 슈게제 네비나 너수 치루이나 친제 지단체나 징치키 내포요시 니비디나 징바야 너수단야 탄체지 라과야 너수 땅왕 양나지비나 지단체나 왕제지키 징치 내포요시 숨네이나 미좀지에 징바예윤이야 고르거 고나와암 야나 구유코비나 지단체나 착체지키 징치네 포여시 시디나 징바야 너수단야 탄체지 강라리아 슈메바탄 너수단비나 지단체비나 용베지키 징치네 포밤 야나 징즈 차웨 네 포여시 계시 징치키 네 포비나 니믄 롤레지웨 천나진야 탄 디시이나 고우탄 징바 풍부제리야 너수 동외 칼이나 라구지베 천하인의 진바마세 타네이나 류보야 뇨다 안립지에 내가 강시 체위네 체미도 발주구요시 제잔 퇴균에이나 징치 내곡주차디 하잔 개침부시 미기 디송고디 균대네이나 미주거 까무십주레 개구요마시 지레케베 양탁베 미주기 굼시디이나 미리아 송교차기 개지 제덥시인바탄 탱지리나 미주 감 십주 심비나 감 중 예수 겹지에 강다 치밤 야나 미 중지 예수 겹구시시 근데 제비네 신이 미 깔레 카밤 야나 감부 차바야 문고 도부시 니비디나 세르 장도 키 체리 망 잠사 고비디 비나 라세르타 아슘 주마주 남에 미도 타 제 미토 컴부소리야 로메시르 타 아숌 시규 표숨 속고 유비에 미키 군유 신신 신토 주야리야 응고 이네 도요시 숨바디나 핑방 볼게지 미망잠 더구 지구 지레 개배 모두 제바시비나 미게이나 뉴르구응외바타 냠토 구데 제토비나 미리아 뉴므지타 크리버기나 뉴부튼지 미저리 차야타 경지기 미나 응고 이네 도구요시 제자주 제시야 디네 지가

0: 주판러 튀기 개바 유베스레스도
1: 암라 키란야 참기 좀 말해 봐
2: 암은 참기지 님 가시 친수 이내 장심제 전유 삼제 라르르메
1: 나다 밤니 총기르 지나유네 만주발야 튀기 개바라 님 가시 유비 나와도
3: 밤아탄 디기 냠주 치바라 튀기 개바라 커네형
4: 암라 키란 샤브르게브디 녜녜도 스웨초
3: 난초 능민 냠좀 치바라 Tugi Kebar, Kanehion.
0: Balada Amalani, she's a territory of Sio.
3: Hamar Jang with the water. Tugi Kebar, Kanehion.
1: Balada Amla, not to summon lawyer on you.
5: Namogi Tunji, Hugegi Lamney, Nian Junshu. 看到你今年三星半年，中央密码关于龙天雷公的破解指南仪。

간만 메도 나서 예사 바자메 러비안 렌사 다 노로 샤시 예사 소빌로 페르카 다사 가르워메 디안소 치사 세주친 샤테 마사 포소남 진제 롱주 땅 하민 초바 버사 바마요 겜신 덴사 월름이 사자 자사 사렉테 게니 자사 르다 제조 차사 겐세 나다 자사 라라마 추고 양사 공본본 청고 제사 다샤베 장고 린사 민보모 제송 제사 긴롱롱 체타 장사 청시바 제간 차사 파코 로자 치사 마스모 세연 코사 춘동하 덴바 다사 샤마스 사지 자사 라금초 원판 토사 추간데 년거 켜사 동갸랑 거 롤모 자사 마양 절라 라크 란종 자사 마쿠자라 마나 라 제 오진 빼면 선배는 제사 빨집친기야 춘조동 제사 랑 뺀적 섬처 모연 중사 맞아 썰물 간제 만칸 랑그 사차 마치 자나 바구 탕진보 세력형 향자 열상 모경 중사 자시본 역딩 형칼 랑산 통화 거무 모포 젠자 치사 다호 공라 대사 나청 짠등 대사 사주 선친 척사 간교 속교 랑 강사 소남 진제 나탕 대사 소균 종보 총연 걸사 타교 두번 짜미 동사 거기 란당 바당 엄사 초등 세워 고영 지사 사등 르다 효성 엄사 정도 샤진 최초원 지사 뒤에 랑초 스마세사 지향 효과 론답 지사 매던 살도 랑초 엄사 또는 우정 지표 예를 장장 통보 열번 철을 용자 우리 3D 출랑 밴디 맨자 공자 용자 대비 자고 야단

긴 톰보 자허와 도토 반자 마 장친 라제 거거 민뻥거 치상 컨자 마 예도 이와 갸르 도차 로마 겐자 마 도르 손난 동세 돈로고 티르냔자 마 장부 도제 제자 장다마 응석센자 마 토토 거라 겐조 자토 라완 총자 마 뉴르 자난 동세 전난 털 경자 마 소거 칼라 유제 고탄가 살 반자 마 닌경 노르 라제

0: 동지 로르 용합시디 로즈부
1: 셈라 통디 삼지르 능돔시 차난라 산조농
0: 너가리 코니 베비니츠레 로르나 산제인 전국 종합이 인고츠글로레 중국 공산 등 원민이 농업자 등 재미를 안고로 외럽스와시유데 롬튼 시진핑기 쇼크나위 당 중앙기 먹정능어 등 다르챵정니 갑수고 단킬시디 당 용지 네트니 디르브서리 당 즉중급 랍친 리타서브르 근디르 당섭동와 등 시진핑기 당 즉중공버데니 중지르지 갑수글라 쳇돈시바 영덕비 스중심지지 타완즈바 등 르글림 타르르데니 투미브삼든 등 링간라르 그치브시바 슈용니 등 난중샤 제르 진중 소메 등 근디르 동합지시비 로브지 등 진보도 닐 서지 동진집 용더 트롤러 나르이 스톱등단 번지르진 요데 니스퉁 니츠 로르 로르진더 닐은 거스지 람와 서르르 헵케베 푸브섬 등 간티체 더 로튼 지르메 등 반탑 로미셰피 블랍친 스등시기 릉니체 롱오브자 등 릉아 이어 지르컬랍 스와시 요데 르답든비 치흐징니 증나 투레 중국 공산 등 워브니니 롱오브자 등 릉아 쿠르 버르 팀르셰비 츠친 마멍 츠킹체 머르 잡지 응츠파레데 지집주제 시진핑기 Дэнхчи шижи зэнтэг томканамла ридибжин шижи зэнтэг наватамдил кунцур шамци нган шигдэнэн ни джахи делхши юдэ шижи жонкан дэнгэн дэдэгнэ мэмэнг чэчэнин батэнэ мэмэнг чэчэтэ лэдун дэпчэнэ мэмэнг лафтин кэнэ лобжи дэнчэн би ланамэ би гилэг лафтин ни дэн дэн мэмэнг чэв шажиг чэл пэшун лэгчи пэлэн кэн кунчан дэнгэн ла киндэл чи юдэ ондэн джаби шижи зэнтэг джин джирамэ би тумэ псамдэн гомбэр шидэ 从地图直接入籍习近平给熟知给他你中国共产党个培训前夕了熟知的目当上的话题我的印度多年期看了同他玩什么的能去接考虑应得不能怎么当个几个没梦出了早晚等色不测看了同他玩什么的盟友单不单不当个你逻辑间干成可破镜了同他玩什么的他不记着人格的单子学霸当什么公平接不了进等等你同他玩什么的第二节能这都学霸当些 탑출신기바등시포증 통타 왔음데 서투지니 바등에 데브진의 군제 흐등 탐증기 니바 첨보단 브레 갈린 단득시 기시프다능 유데 제급 중 브른 니파르데 훈라 땅중기 땅 다르지 중나 그제니 제급 돕든 던저트베 로르가 전쟁 전국 종합이 될겁네 주소능력 등급 제능 저지 자니 원저시 비 멍지 없던 동화등에 슈 용니 흐지 비인 거지 딘섬이네 Rangritangi Jayungmarikik Mamanglam Tandritang Nechala Chirtarvshi ni Lohr Nga Chanchin Chankul Chongabingu Yigpo Tsiktabhavshajati na Pekhtang Riyayu Jing Donyang Gachindan Yudai. Hadadang Puri, Chichabshuji Xi Jinpingi Xiangxin Tang Purenbing Guchil Lepshibakzuwi Tanggi Kam Nyekhibi Chunga Changzum Chaisuk Tangzhebi Gungtun Lhobjung Tang Lakhtarvshibi Chetun Shibdan Zanjin Guchimzaygu Tuk Songshal Gachangnawaridi. Kungi lor nga zanjin chankul zhuangabi dirkabja mgza lingana vdeylangang lingzhib yungurxie pere. Ngibar da tanggi huamjur dang, jisuk kongpi lang gochibxiebi nipa dang cha zal tora nirdang tonggi xifta nang yudai. Tang zhuangyanggi dalur tang yungsi yangdagbi sishung shimjish dawanzig ba dang laglim darwi lobjung lobsobi ni tang yun lebxie ba dang, tangbar dang gochil lebxiebi mamangji che da sishung shimjin don ba dang, ngidrib lafdi ni sishung shimjin don jir chatun shaji xtankilxi yudai. 清华路清习近平的第六十二位中国车技单位接触能力公办习近平跟国政S0级接触入籍习近平的通达瓦尔森的四种行政大位和那顿了参通通信能力如果把等三部等自治卡斯拉拉等人把能有的三个年中央瓦的接触入籍六零五米托尼五兰在把中国政客等用了没回答能有的大陆路改进的 接着入籍等用籍应得被四种心理大王子把等六零大律投中投所被为了跟地同级国主席把的呢加起等于立些比三路等下去了得不及改进去把行行的呢四种心理四十个阶段就把等四种心理更加行就把更是个老的呢四种心理就把这些这位那段特殊的一个部席的 ཉེ་གདུབ གན་ཏ་ཁ་ནི

等南充协兵干吃短秋协兵大客协兵等个雷托马的可能敲空门找一能个等一等注意协兵干吃阿比斯他们等真实的硬币 대정 간치 차콩능거 등능거 다급리카 역보아 접기 바프디 아랑디 콩등 아랑아딘 찬능급집 다급라 흔마저기 바마스브 아랑 콩토지 진탐지 다급라 흔마저기 안에 톰숑나 디토드 제

도제 니 통마라 변중기 뒤군이 타로식 인신 뒤기 폐주단 뒤네이나 하사로 다지 베기로양 다 리제 케젠 다기 초용네지 렉주다 종다라 년된체부규 흐무 독주 지교다 유제기인 지시이나 체세도 송대 지조기 초용소 들여침부 중에 망조 인신 규제 매도 중식되는

남무탄 되셰 강시 레네양 르무 로름니 미도 미르와 시리 년집 덴베 장예탕 비왕기 규규 주신 슈딘 비왕디 후진기 게다들어 다가내신 당장기 링부 규국탕 규망디 양진기 장년바 되셰려야지 미도 미르와 딩샤기 양주제 르무 규조타 편준 튠주 오마제바 따라 저지 년베 장양 군이 진라 年轻的三百样，我们学的处处还行。

공도 있는지 행계게 나외 지도 민바라 시원이 베기 수균 로양기 재난 나바라타웨 메도디 예문 남마타 투제 뒤에 뒤에 카지 시도 구직 슈베 신중 양인 시베 등유 까무 숨지 유베 룽딩기 루시 치릭 리젠디리

0: 나가문에 답하듯 중국의 척도 구루와 신이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을 출키 저주키 저진더 볼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삼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주치시 미경신
0: 먼저 인탐기 미빛 상부 등계기 미피해바 남경 기부 담바이 기부 담바당 조신 기부 담바라 미빛 대네 담배 주성 경원이 중국의 인도기 시대

0: kirang ne khen de be thun
1: kirang ne sen de be dam
0: hang jong zhuo ling
1: hang jong zhuo ling
2: sengeling ye gong gom sang namal ye ne tu tu de ne zhong yang long jing ye de jie bi gong pe ge long jing ye le zai na gui ri xu be hang jong zhuo ling ge le zai sen zhuo na wa ra ke xu ti ling ku be ling ge zuo ya 中华以培训水军人的台北堂人类的电子电子动员车的力气新的车位特色的西格国中国学院三个人家中华美丽的人类最高能力的切换当时的目的都不忙大几个月能力呢培训水军一路过来就在的那么大对象的陆军一车龙堂突然的军队长一级军的呀去谈的帕尔的呢这满年把 미럽 내 미럽 규디 용외 자치 노르신바 아주 상매 켄세리 당당 예급 기능지 의미 링내 쉬샤려야 순경다 다르에 동외 갑중 상부 올려야지 전부 부스링 연기 라기니 유린까지 배선 침부 잡나외 탭사라 루카르 키케세 트레시스링 라기 규제 메지 시바 텐데시 갸제 로보부 미케 가던드이나 샴유 탭디제 로보부 티동 망부실려야 중화이 부중 수준 링내려야 동외 제심당 링리게 딩조디나 나르위 치덴투 당유
3: 나와 조치슈디 나가조 언제 치타메 펠기 그쪽

0: ni suba ti tango so joga tsamba re joga tsamba ni ti ki tsamba chiwe pare le ka ka mangbo ji cheke le ka ka tsangma che to se che kiri nga zo le ya tango so ma zo tonga ya pecha din che che chup te ore di yun tu ta nge di ngo zho tsio di tango so pa pe ngo shi nang to la nge tunda namba su ki ka nishu nasi ngi tu ta kasang ma shi tepkaan yun le ta nga zo teri ka tsa 차진 유럽 인도 이제 강사칸의 대비기 대비기 다접들의 통소 인내 뭐에서 대차장 시발 건의 주파라 실록지야 그가 말씀 인내 다른 가도 아니 가차하지 마 나도 자든지 마 달로지 쉬비 쉬운디다 저디 대비 지야의 넘버디 나주 로규기 디탑진 비버래 딱 나주 로규 세반이 뭐미지 내 쉬샤를 야 순교 지야게 지시 자체 도룹다 리틱 shūdā chēpi kē lēgā nyōk tīng jīng kākāk jīng lēgā jīng bāt nīpa tī sācā ngō lē yā yu rīng pēp kūyō bāt tā tsō tī gēn chā kī tē rīng lā yu rīng gēn chī nāng kūyō rē kē chā jī shē bā, nyē shē bā yī kī lā pāp shē bā tī tō pēn chē lā tā pē mē sī bē kā lē chēng bō jī rē sāng kī tū tā tī pū yu bē kē kē shā shā pāi nā ngā tō tī kī jōwa pē tāng lā tā nī lā mā jīng bā tī jō pāp chāk bā ā ngō yu nē tō jī mā jī shīng 저거 임배 김생게 딜이야. 로규 제시게 준다. 체도 바빠지. 요하십니다.
1: 돈나 대사라 루가르기 계세시바 딜레버라 주바니. 정보부 스링 연기 라기 중화이 링내기 주식 계진디 배기 링내를 표현하기 첨부시 인라 대외견 겐제시 스링 라기 구지식라 숨겨다 타르베 당외 남아퇴세기 규제 대리싱베 두링 시캐리 베디디 좀리바 소놈 좀 라기 송디
2: 베디 어 디원의 신의 기트스 라기 신의 송긴스리 양기 라기 잉주르르 제네 신지 나제 칼레 추도 마무 겐제 안단데 어 데디 난당한서 베고 수규리 네 규제기 어 토데 네 어 리케 침포표에 도링 더부식도 규리어리 네 저와라 캐치로 포본남기 어 잠추디 더부시라 아니 어 가수 침포토비에 민두시고이
1: 생그로블링게 나조이나 Tepti gyune suyungi zeba nyongruwe che tubla tewe gyan Zhonghua Miri Giringye gyunzin sungyub tan sardu pege dungwe jiwe gandhi tenyang sayaburu doktumye yin. Tepti loba ni lugyu la chermik dawa shikda maung para remyon cheba shikyan re. Sengilinge, diringi rungyang lungtri nyantin jikib ligun pege lungtri nge lezen na guitik shubhe kangchong zhulingge lezen shusimba yin. Lengye ne tuigi kompa zene tengdi kangchong zhulingge lezen sanjo na wara tochichi. 현재는 무튜디는 안주 틀림기 레전 현대인의 선조나로나 현재 축된자고
3: 직균 속배 도시 댐보르조
4: 양균 렁부사바람 베베균

AI 최민연주 투럭 사변 고차 헨게 군캄상 나니 미터지 느끼 년준바 AI 점이 키라니 년년주 슈별리 첸생도르가 슈 젠케 넘버 초 헨게 구캄상 샹러 직튼 초베 도시 덴불주 강규 넘버 사발 베베 괴지베 치디리 첸슈기 티링월라 나서 체븐 총킬 옹요티 종키 치봉키 중캄 송유 덴송 체베 골세로나 창송 도괴니 중국 뉴주 시베 주중키 천다 정신키 도괴지시 러시 주시 계시 주중바 미섭니 미섭기 모튜비 특체디 양암 당 방정수 교와타 당괴 낙체토 교외 중캄키 원찰두유 지로니 동야미 니슈 자송르 다와 투베 치추니 창송 도괴기 각주 먹탑 야부게규 괴롱 가게 당어시 러송시 디젠카타 창송 서귀키 창송 인도 균진타 타베 당와타 규심 덴베 주용 타용 체바타 전다 정신키 먹탑 침부송키 조준련게 모 통춘이 학점 리두 체바 육지키 장도 균체 미발 노르싱타 야치 당와 미게 청규키 레와치이 모장 송유 준비체 체유 낭소 치풍총키 웅유 태종토 치주 슝람 망보시 바르부키 치당 최도내유 아신 하수모 우라도 까차니 콜 친치미 누규르 유바타 러시주시 깨르 리베 쪽바 위신키 렌킴키 고레나 랑니 경신키 모장 윤중의 다신토 팅아 타골 참아치부 임바타

유바타탕신탄송신소주신치위신자주기유균동키빵립캉바타민자월충쿠순태이신캉나웨제냥뷰바타태갈신강카시제티중시딩와경외타경외월춘감입키중시제유경자네보르트툰비청디니창무직송미케디신강베투조체나신캉키철롱꼬미투사네티게조베담자세지 신키 수부석규 텁시뷰네 신캉러 롱고 최송 툭지수유 신캉키 토갈 워팅팅키 짜장기유 쪽부츠 캉베 토금네 짜디바타 자이 자와제티 세규 띵토 동와타 추소바 캉베 난키 최제용바 군투 최송와 열두 니우 꽉바지 지기유 철추 캉베 토기 서주쇼와 몽고 차지 타제미 남키 캉베 토워토 저미 젠키 딕신소 루라 딕조 체네 세규타 저슌 테웨 리베 고네 덴토 동규 다왕 아바 리급 충구시 테주 저주 림시 망도 치마타 김상 창메 캉베 토 뭐 팅팅도 규 지신 러러미 숙체 탄자와타 토스니 토르트 치토급 자시 견버더 뷰 신칸티 하람 정충 캄타 냠지 토베 청주 시부 시신 투러 뭐 장토 규 어주 지리타 女居落住，孟虽人谈结给，推磨磨应别，娘居提示，随军创作二军人内给，居多得不如居语，中国陆军人内给，创作常见谈，中国随军创作，中国成勇民事给，天天创作是应别，穷苦十天创作他牌，马去心里，出别看不打不喜剧哈子，年差千百难，落脚哈子去，陆军点别，心看明年我是预备，天阳一里龙胸土，年差也不千百。新切组织信息创作难图枪枪图举个其中期三万的比错误性清晰约不是向了某具体从文比中年中看更多期帮不起别过些热闹记得准备从文比强网速沙图龙不从文速唐年除了狼龙图出行于从文行情错将普及让用科技刚子中全给向期压得地步接不他虽然不被自认是明朗的强烈谁多期总理提督忙不出格怕穷出穷七星雨明儿逻辑对自己从文部捏出解散落别推进时总理你从文部明显图预备捏日行时提大了捏出美景拓展他差人国别开去点别从文部中看这他难题复制开进行时从文部出难图且对策拖他要控人数数给他高位罗达尔奇记得出不念给别牌总念聪文不谈卡车念全记账不谈不哈账不天晚账不哈个账不说账不出来做余念出于监督有的对局期参与出工数念日提给别运行七个月念就出来图参个星星案有的穷局七不谈出于七个账念一清别推磨没应别准看真正是对于你得不接受你连拉波出我心没应全给想新军创作创立花店里，每日内每日牌出张图，作为给我提出规矩，总看破旧去帮不切语。况且我最切不是呢，听我蹉跎呢，伢送菜忙差被进去，从文部总看苦有闲都清别，总年用途送我他，他那去做咱们都周围参数里又不是，总年天空送用他，再去出点天空军队啊配给主角，给你总看同样送用些车子。从文行情期松中列团热谈人不别我马赛超永年错干压缩他年纪没归别松中期的老林大鱼刚子总期特动出来期出及出来有贵年岁列着老林大年年蓝顿准鱼错过人忙错压错过人压松当下中看老岁列团拿呼大兄年从文部中看松中期时任多数是有鱼全给向给中看大用话这日给不给罗西布错张图接送七八塔过送联系你空气列给云南形势总年年初几十六百推进速空气年代广受了三空西布过西七八塔总年七六着蓝松中七个月别空气中看起颇有密度冷静穷雨天啊出蓝三鬼图九八塔出牛吧天一给看吧总年滚吧出这滚吧接起念速天牛雨文讲他家出囊图年是那错错对七个月总年年初几十二举个真龙皮很预备差不多预备出军了开店交给了马赛前就别不明白你们看着他东上三六不少给刚年拆洗刚子总出对新进清新区群给清新促进去滚进多这边去
경계

0: 추규토 팀카즈 규미 세부미기 민도 로달 정년여초 기설 규베 투지소 안취 추주 니스 접시기 내뒤 제송타 사콩 시부 굴십 치바타 추람키 추제 뜻이 체린 치바 추규체키 균도 내취 투토도 광도 취바 치바 추규 참체바 소키 닌케 외미 깽에 전에토 제실 치바 테말 체동적 격 차주 비니 정년 순체 깨린 긍도 치기 유지타 고 제빈키 콩토 쿠기 망초타 당랑버 랑구마 로교블레 튼추 슈기유 지셰브시 랑충 캄수 정의 순세 태잠 토보미베 미터블디니 녀추 소비타 류주균 덴토 치버니 녀시티 창보 망토 동외 쳇덥 뉴덴 시도 줄유 민예팔 성원 신칭기 성원보 녀추 통주니 타 치와 추타 사야시류유 당자 종 중캄 쿠류 주중든 캄키 주진 리생지 我最 쳇버시나 주워키 다디 체린 추제기 추십 체린타 김월식 베베린 뜻십 체린 송지 체비규 초가 냐소 송종례 튼비추 종예 튼공키 창벌 지루니 동갸미 주민니류 송종키 튀구 뒤니동 초갸니 미니 뒤지적 송타 송동 앞대팔 파와타 지루니 동갸미 니슈 장을류 로주팔 총문비 대차지 송제 송주 소지팔 망도 침바타 롤 뜻십 체린 체비 추지티 Tukjulhakzam Simbata. Taja zongye nyechu gisar gyubati, xingqin qinangtu gecha qubi zhungkang mingjang xidu gyuryu. Lodar kinyala, dawe tuzi su, yugor wa mangbo yongli sanye tige sadungtan xiangdui so, tuyle pigi le guidi tibi sanye tige misi la. Zhungkang ki yongbob chungyu, nyushu yugui pergyu tsulgyu qibi zongye ti, satu chuwe chu, ting riri qene minam le zatangtan. Chuwu, chiu, nyakyu, purcha jeni kirgyangtu, Nebashi denne, minbar jile jitri ki ciso ki tuyumun jikshi si yinba denyu.
1: Kola di to la, mitungjuru gyoju zam tsuwa gyeshi yu. Shenda minruwe kirani tiwe ya pyudu chung. Sosu nambi to ne jokyu ta, sosu nambi to ne genkuruwa. Sosu nambi to ne nyamju, sosu nambi to ne tatsu. Sosu nambi toni gashin. Sosu nambi toni pukdu ngungyur chidu bebunchi. Keda nyamdu zhungu dini rengi nambi toni tinrabjin ngundu yuwarachi. Zhungu nambi tinrabjin, zhungu nambi jedi bebunchi.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탄들힌제네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친 레군기 회계 친남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0: 스글게 공감사 단들링게네 생고 추비 레젠디니 중야롱친 인친 지급리군 벽갈롱진키 롭종 튜츠 지비 레젠디시 나니 텐디 레젠 좀디 단년 준수 게미마 갸조인 티르글즈나 쿠벨링게게 니람투 시진핑이 튜럽사비 중국의 개준된비 지소르누기 공비 롭종 지둔시비 낭둔 카지 구지시 위배 링게네 진비신 세는 것이 샘타 장제기 의준각 주기 먹터블라 개글링군 중진 충문슝 망초를 따구해봤다 강해진의 망초 의주 토미를 따구해봤신 지겹수지 시진핑기 땜브라 의본이 지소른 루미 케이스의 의본 서구 퇴유진부로 의신 펑바타 남부 퇴유진부로 용도 동모도와 망초기 초와 퇴유진부로

토르티 응외세 되버 동무토베이나 란제 지소르 놀람루기 케바 정신 망원버질라 태양 지소르 노마시 중국 사바 운니 춘탄 라바르토 규르주 고이 체춘토 랑리 땅기 미마라 니티치디 위풍라 젠주니 시균 치위 위규르 사르비기 치고라드르 치비 위풍 민부로 세지 침비 뇽트 칭와타 위풍 망초기 초의 추지 토르티 응외세 중심 위풍 서구기 남바라 자외 정신기 균도 칭와시 당의 초진 접계바 초춘 당 중앙기 위규르 니피타 위주 니피 랑린다와타 위규르 다긴 조르고 체지르 당라 위규르 체다 사르드 체디 위규르 사르비기 레가라 남바 사바 샤르토바 체규 대유 진보로 균차 숨베 춘 체바라 디 난주 중국 개준 된비 위규르 사르비기 조람시 람롱아 규디 민보로 통지로 듄하삼 위주 중에 초요년 중지지소 준토바의 멍시 된부 딘유 란예니 점리토 위풍뇽도 민보로 망슈기 계급 차유라 점리토 냠지게조기 롱동기 피게 미빙 외른 주비 계급도 교류해 촘젠디니 미지기 지소 피게기 루규 탭들은 안 고여버시인라 강티 점리용라 중국 공진 당근 구치타 중국 캐준 대비 지소르노 람루기 캐바 정신 라주 지샤다시 지급 주지 시진핑기 덴버라 외준 각주 먹탑티 개가 띵만림비 강니기 튀림레 리뷰비 네바르토 응어슈 직짐타 슈메 탑지치디 탄주기 개가 마토파라 먹부 칠딘 제규미 ngarle chewe chwesim tha ngarle khasegi samcho ngarle nipigi chedab gyunselen debi shukse chegi thonye mikye simji gi nyedo nishu lor libdu rangyedo thayu gi ceshi wogi chonsib gi uifun minburo uizhu yonggu tha uifun zong chama uizhu pyutu pa sakon rangshin gi ji yong uifun sikyu che chedi uifun ngoma le chewa tha uizhu ngoma chedu pa chekwe 宇宙高中目的了几个浪次中华美丽了龙东茶人都那边对着宇宙的干内体按住美人的拉图陆居人心电笔过年他就用语不行宇宙高中请了那批开启我他那批刚起了解放给内体那批了土语不行免给就完整的新年宇宙早晚进了批不他 위규르 체유 내리 피부타 리시 귀지 내리 피바 중의 피주 내리 피바 체덥 힘듀르 리뷰 내리 피바 총조 따라 민어유 내리 피바 위주기 편제 내리 피부 제 용규르 토나 체바타 미타 사제 따라 텁주 심규타 위풍기 규진 따라 텁주 심규 위풍기 남자 따라 텁주 심규 제 균형 치디 나토 자케타 미디 소주 치구 Gorzo ka ngay leja lakdar chigui ba di, tuyengi pigi dangni Gorzo si uizhu yungwa ta. Yuzi nebu chi di, changma uizhu yungwa, junggam kunsab chi di, uizhu yungtab chi ba. Lobsu pigi dangni uizhu yungwa, jitsu ngensung la di ni, ta yung chi ba chi shim. Uibu minbur ki semche mebu ni ta, gelin sun din li nga ngungyur chigui ba di, dogu ni la semche mebu ta, wengen lobsu ta. 西西面具对岸电价送了给林月不起贵第一年南年三月我是没一了错过出不你真不切的托不西西日不改给邓玉坛西兄给你把图顶出电不坛苦林配不起的预祝给跟着差不多苦贵把它预祝给林给拉都林贵哈巴图预祝给林给几位四个月给邓玉坛西兄给预祝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Uyghur ki neda chenpo gyunkyung che di, Sharnu par ki Uyghur ramdi sabi che gu bata, Shindu uywe sagu ki Uyghur lingin zonin du sunin gagzhu che gu. Uyghur cha yu ti, Logyur ta Rikyur sungzhi che di, Uyghur mangso la nichi ni, Rangdob rangbi ta gajen be zun ki lele zun ni Uyghur chukyur yunga che gu. Nyamzhu ta nyamyung, nyamzhu je ki jizu jyugyung ki neda jun gu. Jizu jyugyung ni, gigab jyugyung ki kyabgung kyechin si bata, jizu jyugyung tingrib jindun yuwa ni, gigab jyugyung malata jyugyung nyuba tingrib jindun yurwi nyergui na si si. Jizu jyugyung li shungnu ta, kang ti sardu chi di, kumrim shindu jizu jyugyung ki chubzu lukdun jin ta, jyugyung chidang cingri jin, jyugyung chirim mangzu jin jesgur ni,
기급 제공 팀립 진행 규르위 피림라 군디 숙진 동인시 지찬에 대나 민가의 장기기 지소 제공 말라 뒤마라 투상 용화타 지소 된자타 딘링기 니브 뒤마라 상초스 피와 미망기 최소단 균으로기 된자 송급 눈딘 토파 야지 미망망 초기 된자 유나타 로르법체 파르메 체론 조신휴 대다르기한 세부를 시구바니 지속이 지고 지찬의 딘리유부타 텐투 지속이 키벤드와 니르신 욕진 체론조와타 지속이 짐체기 춥지 카간조와 지속인 기와타 내된 뇌신 직과 미마망초기 지속 내된라 티슈 치미 응아르레 체론조와 지속 제공대 체비 니부타 쿠류 응아르레 욕진 치와 난주 지속 제공 내된기 초망부신의 태도 제취금에바 지시 튜럽사베나 콤간 듬뷰기 지소 제공의 흉류타 강티 사르드 치블라 네트 티쇼 존재기 균형타 치미 제공 치바티 말라 제공타 족뒤 제공 침다르 제공 구쿵 제공제 치바나 송지 치신 로덴 유르밍아 중국 개준 대비 지소르 누기 제공 조람토 규디 냠준타 냠용 냠주지기 지소 제공의 내다 주구바타 미참마라 겐지 유바타 미참미 겐구르 주비 지소 제공기 팀무 초보차바치구 지소 제공의 흉류탄 강티 사르드치바타 가즈니 직스 사르드르 투바타 닝부니 미니 티야 미타미 첨두 냠네 총치 지소 신의 링자 지린 용부시 치 야치위 미망기 자위 키벤티 체디 체디 지소 제공 럼룬 족슈 체르동아타 등위 인구 치타 지중 긴긴구로 지초니 님주 망초 티슈 침중긴 긴송제 치비 지초 제종기 디스 튀고 참다 단니 지초 제종 지초 젠단 침중 젠 링류 젠 치레 젠 제송 교르위 추제 토르동 후에 지초긴 개왕원 고탄 둠시 치비 람슨 주바르 슝류 갸바타 미만은 규기 개와 타주 양타 치구 된장아 피게 동인 두시 기구바타 최소 라나메바타 Dianjia ang tangbu samlo tarbi dong gui xing. Jibi dianjia ma la cha chang du dong gui la. Cho tamji jian ta, leng su jian gi jibi dianjia gi cha hua jun gui. Jizu diyong gi chok du jue yong qi nu qir dong gui ba ta. Jizu diyong gi ngok sun cun zi ma la jun gui xing. Chu zi ngar le towe dianjia gi zhong gu zu jun qi gui. Jizu gi sim kam xieb xu ma la ta xiong chi lam su, nian gara ti ju chi bi lam su tu gu chang du dong gu ba ta, reng zi rang lom ta, luk xi xin du. Zi tu ni xi jie gi jizu gi sim ba gi xin qi gui. Jizu ju yong gi ne qi zi ti ni bar tu. Xi rim le bo gu ba ta, chong yir ta chong sib gi di gu du tun gu qi gui. Chong yir ta chong sib gi di gu ni, dang ta mang zon zi du qi si, tan ju gi ji li ji yin ba ta. 디귀기 제경 레드윈 야부족규티 케침부시 디귀 제경 오마란 족준 치바르 군디다네 퉁궁탄 시업슈타 토담지 응알레마와 디귀둔 지역거바타 네기 진탄 십주쟁기 시업슈 응알레 하바른 된주 치구이싱 시슝기 제경티 지초기 뉴므지타 총미 장교타 귀리 상부용와 치구 총습기 지초 디경레 슝뉴 겸네 기톱 기신 시든 록딘기 경사 향종 족준 치구 펑차오 냠뇨 균형 야부타 타르비 야부타니 튠주 총즈 치르미 튠바타 튠지 총디기 치르미 튠바 게와 콩루 미슈와 제치 컨두 치구 지게 푸지 시진핑기 띠마라 지초 제용 니 체리기 내신이라 튠담 내차니 키주 증부 잡으시 차는 민지바타 토담 흐자니 벌럽 추는 야 민지바시 텔링이 바르토 딜리 송경타 키와 송경 바르타 기도타 지글람 바르기 저와 타주 양타 체바타 호르즈 정시 타다 꾸룽 강리 체네 지소 제용라 기도기 뱀발라 힝자 지딘 양용 규롱 게린 치구여

미타 렁중 캄 시드 냠네 용규 균균 치고 미타 렁중기 저와니 미지기 지초기 치시자르 교르비 저와지 마크즈린 로긴 뒤스라 미니 렁중의 뒤에 초신 내부시 미지니 렁중 타 꾸리 치비 추도 튕기 치신 초내 치라 피게 용기 유 중화 이시리기 남스 미숨 시지돈 조진 렁중 캄기 춘이 다른 꾸규 치바타 렘바타 쮸벌 쮸렘부 유바랑 뒤규 지기프지시진핑기 겐캄 코리오니 미리 손에 단 피게 용의 심을 임바타 겐캄 코리오긴 균도기 시베기 털구타 피규르 테가르 슈킨 수구유 나디 중지 군토 티초기 빛을 망부유 나우유 에집타 나우유 바빌린 나우유 갸가라 나우유 중구치 이비 시베 타르위 나우유 기급 첸부 시부참아 낙세 도구타 법주 메고 서시 신부치의 댐비 유도 중화시 중감 코리오 냠구도 송화탄 하바르토 서신 냥암 젠도 이루어티 나우 에집탄 나우 바빌륜 냠구도 당시 란제게 나랍소 서구 라라냐 양아웨 럽지 총뇨 유디 초놈 캠린타 사세르 사도 참아 텐아 잔좀 춘좀기 사제 이메갸 낙제 라니 사구 로바타 시나 츠메도 제버르디 중감 코리오라 토르라 첩신 팁니 벤저르 냠군 중첩 체르침버시 루지기 랍젤레 템바라 피게기 코르미 용수 초르림발리 파르톤 미시바 미르와타 피게 코나삼발리 숭겹 미삼바 미르라 피주 코나치발리 냠수 미지바 치미수 미지기 정중기 춘이 지승수나 타스 정중 사르베타 피주 시비티 괴사르 미르와 치투바타 미지기 정중 캄르 뇌즈당와티 턴주 미지 정이르 뇌즈포 용기유 디닌 도도 메비 춘이 지시 중감 코리오니 땅긴 긴지타 미유런 지위 첩시기 내된 첨부시 제라 망조탄 지위 지속이 내된 첨부시 양시 교르주고의 최춘토 란예기 변조로 피게티 총지 유르도사와 토비유라 중감 코리오기 내된 양보르친 풍소팀니 물세치위 최균 차유가시 코리오 박조나소 차악돈 중위 켈소티 투급시진 망추니 균타 망심기 나즈차유가시 잔예지소긴 겨워존 균도 중화다자 미마망소긴 중감 쿠류티에게 괴군이 겨워티 총리 캐진 시차부터 야지 미마망소츠 중감 쿠류기 규비 토르디 용마다 제대 침부치기유 티링이 바르투 중감 변윤족준 체교티 지용 레든기 코네 체사르샤니 미마망소기 심르 캉삼타 제대 캉지타 심제 캉지지에라 야렌 후르다 지디 中看边缘组织了官地修建动员但给操建作业吧操纵按照当地中看边缘组织起被过的监督系沙巴他萨姆罗沙巴特区沙巴界日坦日不断不坦作为人心间坦萨对人心间普降给人心间界给列队日坦日不必为中看边缘监督系日心没什么的苏不坦包括作用起被修建起苏坦冷论端边这才提出 더구 팀다르 집이 최신인 주 코리오기 규비 렉주 집이 뉴르친 교수 지니 원체 충만 용신이부터 중감 코리오 송겹을 군대 동의티 루규 정신타 격교 정신 진용 정신 지역인 균도 총유버시 격교 정신타 진용 정신 지역인 균도 총유버타 대단 련도 세부르 시구버니 데비 로토미 진기 파르뉴 토블리 공소 TV 코리오기 내드윈 탁주 집안이 퇴유 통유난 드롭토브시 띠에네모이다. 중감 코리오 최종 집이 편제 사대란 중매비 퇴유인 롭잠 치치 실로 용시 채워시 중감 배윤기 组织 디터동 뉴슈 뉴제수 내바타 도지 군의 람르 규비 내가기 퇴급수 내유비 알레마오위 부산 중감 퇴전 된주 치디 미망기 니르신 체론조 신빈 지둔 댐비 중감 쿠류기 꾀고 꾀비 가우주 투급수 립신라 중감 쿠류기 내든 부르든 진 탁주 집인 뉴버타 차긴 좀비 끌쿵기 투급수야 니유
kesi tanda tamzi ma che se maombar ta ju chi du ga ze ti we che wa ta jin du ti we che wa jung je ti we chep che wa je yong se bu shi ti ling ye bar tu am zi dam ne la mo ti ga gu shi zen cha ti li ge gu yi yun jung kan bie yun zu jun chi ba ni zhong hua mi li gi yun dian kong bi le tu bi za wei qu jin shi ji ge shu ji xi jin ping gi dian ba ra 人一个明智心就看苦有松劫起过吧他人一个厕所心就看苦有松劫起过就看苦有了侧近外部没吧他后面侧面都就像小那切的捏高些些你把头转就密色给我了就吧他松劫密色给我了就吧人穷给苏去做人真不起给切叫军跳他罗点就命啊天气狂被他错完就去 中卡姆雷布杰用为撇巧三本中南的距离米塔人穷卡姆签订两年用为听着见祖军切过把他日后拖了全部日行与日自动点笔中国祖军切过 日文秋南的四人为了日 지게프지시진핑기템바라 중캄 쿠류 렉주 체번이 튼기 뉴슈 피게 동화 인비 내루 세시 체유진 피게 동규타 송겹 체유 지그람 찍디 용비 조구된 이것이 중캄 쿠류 송겹 타 변조로 피게니 게와 딱주기 저와진 무인바라 주줍 찍규르기 저와진시 중캄 삼불라 변조르기 진타 셰메 된유바타 강티 초규기 편제 파르메도 서준 체디 边角的他基础军队批阶动特别行中卡姆库里有松劫了解放坑中的特度边角的出资他边角的批阶动当了热烈月边角的批阶的团共他中卡姆库里有了出穷的娘文笔催恰明为了中卡姆库里有松劫了边角的批阶也玩的头儿为恰当给切个最新没有把他批阶给出度松劫他松劫给出度批阶动归 中卡姆库里有桑布尼切长牛皮级别团在银巴塔切军片给盲村说的是米从内了恰村了四零月的开进银门家认为秋大尼米芒给地基作为扩团开进银巴塔就那儿给侧前米图巴西是就那儿托比银呀可恶他冬季所参嘛切些米龙巴银的地基是瓦看的月库里有尼芒族银巴塔人文不尼自度银啦南文不尼地基是 边角的皮界东端的芒族切度银巴塔库里有松劫切断亚提醒芒族切度是中卡芒界塔中卡芒片中卡芒团界军军切巴塔芒族给迭达了南北库里有个南团塔局切个做内度松年落塔别局给巴族国局切兵高军莫特亚布亚布巴塔中卡库里有桑布提米芒给地基措也帕西人约切过 人文秋丹尼人穷给军罗的谈中康给军罗的言了基础给军罗的谈边角给军罗的言是罗点军罗名啊人文秋丹西别塞里给家人的松脚比亚布切过的谈人穷给街前街的让穷的被推来披界东过的谈余部的对年自动点被边角的塔的东过军康库里有个通过白藏有比玉部社会图军罗的谈三对七位头年 色心一堂也足够女吧马贼军罗人穷真穷所大金出不随地天空抗御马贼军罗的恰不他蒙御抗御马干恰不他行不难刚大恰不接切过不他认为秋当的安慰中看吞这个人他提四零五里的九个将多给撇界东他的错阶段切局的滚地东归将多你厕所给村大银他人穷看给让他心 江多批界是把可爱国内些呢，米他人穷看签订两年用为，年头他就去不得了可贵。这个不是习近平的电报了，江多给批界东大他，错阶段吃不了，滚地东就听你批界到位提给，啥子定色不其实。中看可留个年头呢，他都年久呢，批界东大他错阶段个年头是。
중감 코리우기 내통의 자외톤의 탁주 체구나 니바르토 장도 피기긴 도시 라린 타르친바 다르디 중감 코리우를 뇌서 동화다 타나 또르라 동외 파르네 동다 로다 베주기 토르고바타 튕군 준중타 코리우 송접 태기 파르동 괴다타 튕레 축주 튕기치타 소와 계단지 요구 차바르 치구이신 변조르기 최고타 미차주티 정중 튕궁타 긴캄 쿠류기 쿄비 능춘도 춘지 최고토 정중르 녜소의 윤둔조그 장도기 피기에 동탄 요부차바 치비 존내니 변조르기 춥즈타 튕궁기 춥즈 리지 치바타 기금 응아공기 꾀다 리지 치바 뉴궁 준중 첸타 쿠류 송겹 첸기 튕레타 튕기 짱마 첸기 튕레 뉴궁 짱마 첸기 튕레제 소용 치바 튕기 말아타 초에 말아 제고른 지투 용어 군디 동화 지시 중감 숭겹기 머티다 쿠류 뷰기 터디 튕궁 피주기 리티 지비 겨티 숨 요보른 딥구 겨티 숨 리게와타 너르미 따라 장녀 파르네 동다 주바 파미기 슈세 사신 푸지 게세 초보지기 차원니 레친 띠네 줌미니바타 띠네 줌미초바시시 장도기 소화 계단 요부 차바티니 지초 용수 중칸 변윤긴 도시 덴보르 깨바타 망용긴 준중기 도시타 쿠리우 송겹긴 도시 중칸긴 도시 제 체르동화 중칸 군주타 쿰시 소용 체바 남원부타 서신 정구타 추탕자 미슴른 자바치바 지시 망용긴 장도 차주 비워타 더디 최유타 장도 티뉴기 초계단 타르베동화 계주 추수타 외면긴 제주를 먹고 치부지기 돈이 대단기 초의 주남 차부지구 초계단 티긴 장도 사지 유디

이내기 순쇼 안기 초르투비 니세 공표랑 요청 함 초과타 광동 대가로 소비에 냠도 사슴 체비 현존당 광동키 루규 녀양 대가로 토마 표대 엠페 장더 렌시바 레세 함이 규제 디네소 차편 체유 녀양 대가로 대 루규 기십종 옥된 띵습 체디 친결업 견주키 표대 엠페 장인 당키 제지 주실 체유비 루규 등의기 법령 정신타 좀리기 제냠 시직도 제유 사도기 규제 70탕 냠지 추비 냥하기 카디 규지리 탄점 주경기 루규기 등의 최마르 제유바타 장인 당시비 민테르 뒤비 미리 와르기 지화타 김신 계시 응여바르 제유라 기도 냠뇽타 최자 냠크로 냠시 냠시 레완 찍긴 제기 지금 초배 도시 세지 김미 중화미리 지금 초배 도시 타 예급기 따와 카제 도미롱 위에 삼르 능니티 요르고 리르 타 중성위에 치르리 중남 리르 제라 뒤벌 체유 회견 함무 타 광동 되거라 니가 냠제 제조기 로서 체리 리네 전주기 로미리 기미리 네 슈샤키 섭주 정신기 민중 남산 이베 면이 냠도 처빈 당구 인비 표대 엠벤 정다 렌티니 유제 차빈 티에 사르드 렁신 친부 대행규 처브지 바수남 좀 디키 사좀 지린 완주 통다 바르슴토 링년 종원타 비리 냠제 제기 튜니라 미디 뇌가 리니기 리네기 캐주 치슈 댐비 시규 냠제 띵습 제디 팅럽 뇌가라기 처빈 남바 규 창매 진지 유토 댐규 회견 하면 음지탄 광동 대가르키 년집 냠지 야부터 유비에 더린 하자 친부 유지 주유 데모와 치린 도지 하미 첩되니 광동 대가르키 신단 퇴된 당부 인양 참부 매배 나와 자원의 민도 대가르키 대지 신의 정인 당키 김신 계지기 지슴 대시도 투추 로규민은 쇠냠 대부 첩도 제 용서 섬이 주유바탄 광동의 용어에 대모와 시기 허유기 대가라 탕 표기 함은 냠도 차바타 낭동양 산의 니탕 제외 등주인바 통퇴 심규 침부 티추 대니 레완 직등 오마를 해라 대중화미리 김장 직달 제외 낭동 수념 투표 세지 제도지 제유 시도 중화를 신나 대가라 대가지소 비진탕 광동 산시소소 직주 니등안 구접 제유바리 샘라 무튜 나종 테세 리네 기세토 뉴미 리네 쉐샤 미도 차르시바 대사 총기리 기 뉴미 리네 쉐샤 송종타 윤진 레든기 고르케바티 슈이 윤종 대사 총기리 기 뉴미 리네 쉐샤 송종라 유르세 준제 토기 정신 랭은 바라 총기리 용소 림카 뉴미 리네 쉐샤 기 천시 릉신 기 남창 카 숨게 계주 개구 예배나 미래 경유미 리네 슈샤기 천체 남창 지탄 예급 림비 남창 이슈쟁아 랑경종 림비 남창 시비싱아 총결 림비 남창 계주쟁아 종 림비 남창 니게 숨수서순 지혜기바타 림바카기 천체 랑신기 균진바 숨게 계주 계지 유배나 예급 림비 균진바 중하타 랑경종 림비 균진바 시주 총결 림비 균진바 구주코고 종 림비 균진바 니게 이슈쟁 지혜유 롱어책동 숨결하점기 루규댐비 사두 나종디 나위 시베타 팅랩기 균진니 냠지기 류사바식 좀신유 태고창외 민슈마라니 뮤미리네 쉐샤 송종 레둔키 망도 더불리 예동자민 이슈저주류 더와 숨바네수 태사 총결키 총결인배 뮤미리네 쉐샤키 순제 릉신기 남창카 듬바타 디신 순제 릉신

0: 첼롭까지
1: 신도남초 링게봉음사 사당하나 주신고 초벨레제디나 나지 중앙농촌이티 지기블리콘 벽에 칠름 토리아구디 수비에 첼롭까지레제시 다트링키리제나리나 니엘리아 룹중랍다키 이게 기종 달리아 흉능게 구베고티 세능시 미안 타티사이나 룹중랍다치윈 핀주윈게지시에두이네 카게 제게네이네 이게 비주단이 신도 꿈부시 테마세 김다탕 게라 룹주제 장면 데야 토나이니 테삼능구요 마시 제자이나 룹중랍다치 부위기 주제 광도 주야리아 슈게인 예전지 대유여시 카게 이네자 이게 이네자 디니 파키 게와디나 뇌제키 겐데시이마탄 겐데 초조디나 유게 지규 미부디 토요시 베게레이나 카게 지부디나 미핀주인 파리야 깨지슈리 집에 락지조 디인라 핀주인나 다주지야지 이네시 베게리야 카게 탄 이게 발 양당 이제 지유장 겐라탄 루주 디네이나 킴다제 창매이나 니바토 후준기 강다티 통루 당구블레 대인은 능주 나비나 대내 직마시 카게 이돌이야 퍼야

0: chibidiye koka wa dine ina chitu yu tamidi wa lodu yu ne lomidi we nangchu yu na tunsiba ma se kenza jin shidu yu na gyu zhong yu shi wana kage tegar yikto tu mo chiba ya simli na sabatang ju duwa nam yikto liya lodu yu na katang sim nyuwe zi pali na samu shi gyu ne yige ki ming tang tanya chenpa chigu ma se ngunji yang tang 진주강기지수체강시조급소초요네는슴시심무시체빈의지구시민치니부속조체니치수이나주부소와탕주미지두이나편뉴침부퉁구유장민치속조체야리야체더망부유디비네이나양양로지칼이야장와체급탄지안네이나슈토바민지리야퉁저와도모이나로링이야
1: 퇴지려민민저와도모이나로리야 이게네 집에 계자 슈리 집에 탈람시 임방무요시 이네 카게네 집에 민치강 냠토지니 지송유발 통고요시 미남기 카게 지지급리야 셰유키 미캉 치수유바탕 라다탄 넘규 구주니 이네 삼탕 지동 천토부시 신중에 게이 로첸키 체시디네 지루니도 알로리나 바팀탕부 최대 머지나리나 가게 지지키 치자 미체 나리야 마지디시 잔다 세웨 고네 게지슈토탄 나와 데네 옌키 게차 년토비야 과다 쯔토소키 조와 데유바네시 렙시 난 쿠베 게지슈리키 존웨 로첸리나 토난 친부이나 롭중 치구탄 슈켄 탄년 켄니 섬주 베리 집에 그림시 인상 안추이나 길로파리아 카게 지지키 지구 윤체 미바비지에 귀댄키 초에 나리아 카게 지지키 뉴베 종다리아 슝뉴 개구디나 아잔케 짐시 카게 지지키 로젠디나 루중게이 루치추키 존에 루치키 난드위지 인자 디이나 미타미 발키 지지키 삼버더보야 교지에 미발키 두시서부다야탕 게제 뉴제 토로다야리아 Kūdīkī nūpa tūnguyōshī. Nērībkī mī tāmbēyā shētū. Pārshī tāmkī jātākbā. Cūrshī tāmkī tūn kōwā shēbnāngshī. Chēnyēn sūngkī chīnjēkī zūmchī nūjē kōngtū tāyālīyā pēntō yīnē chēmbū tūnsībshīshī. Jīrdān chēbī nā kāgē tāng yīgē sēyādī nā. Gēyī māngchīwā yūgyāng. Gēyī tēzūrī nā pēkī kāgē tāng yīgē nāngshī gāng tā rīngbū tēzām. 유미는 미신 이내 갸게 더보야 차춤이나 갸타 태점 메바마세 나토니나 깨제시리 강체베티나 폐지 지미지시 이토리아 체토바 더부시 디네이나 심리아 강삼바디나 칸네 강주되베디나 더이토도 태가 치초발 성구요시 딜레도지 부인의 집이 깨지이나 지이비나 대퇴 년년디 신발 제구불라 가게 탄 폐게네 제시에 제구가양 용구요시 이게 집이나 가게 탄 이게 경타 지린 도신지에 로월 미편 침배투 세우능신 제시이나 폐기 진예고기 송서 땡주 남기 고등이네 도가회네수 미차회 니법미시시 제장 룹충 랍자추위나 주미치두 강에 제비 규긴이니 카게 지지대야 투요시 루준키 러시아 대비나 카게 지지시비 디젠시 유비 카게 지지조 무슨와 이게 지지기 캐치응을 발체 유진 디나리나 민드핀준 링뮤 지디 이게 제 유비 친중 디테리아 슝류게 구비 지와이네 슈수 대요시 랍자게이나 이게기 종다 제구위나 루림 탐부네 루림 추베 발이야 겐라남베 마지바 로추징리야 기겐치리나 진드치 지제제 겐라티나 로추징리야

0: 인터뷰 내시에 팅만능니 당용기 롭촌탄 롭수배우라 가초 세딘세규 시진핑기 안주 톡터 바르숨투 미마 공토 고르규 균교타 양탁비 시균 체제 다와 조바타 락렌다르화 락렌타 미마 로규제기 십시르 틱토비 좀제 뭐마 뛰고 시송규 지급 조지 예습지호 서규카탄 데가카기 지튼치 땅 조바타 망라 디기 준바 체리탄 튠비 탑주 댐비 탐진 위주제 지랑샤라 심바타 롭시르 취숨라 시직도 군디 동규디 탐진 치사라 치바 양탁비 시균 체제 다와 조바타 락렌다르비 롭촌 롭수 직주 14제니 락렌다르와 제기통니 롱아생키 차르괴 정아바 고약부 조규로 규모 동신히 진도 된 배지 송준인 지급 조지 시진핑기 중국 중앙 집수주의 최소 소조능유 최소토 양탁비 시균 체제 다와 조바타 락렌다르비 롭촌 롭수 툼제 사덴타 갸기 당게 림카 구지 레지비 나르베 빠지 야르게기 닝도통니 비세토의 공백이 좀제사바 균체 매발 뒤교로 군디 동괴시 된유 당 균용의 내부 경주디 남야 남도유 로사바 고츠무타 지급 조지 시진핑기 금유수배 중앙 직진 십실 운린 상숨 최소 팅아베토 송시의 개진낭디 제싱알레 도와타 제덤알레 댄디라 댄니 당 균용의 내부 경화로 군디 당디 롱아생키 철규 종합의 투급기 믹벤타 랭겐문주를 제발하 갠송 사텐 고등 최고의 시행된당유 중국 공천당 5년에 롱우자타 조명아 고와 딘티슈의 속진토 지켜주지 중국 공천당미 용라 심슈 댐보타 모두의 배터비제규로 네발도 차교방아이 랑제세부된당유진 대낭내 직리 네발도 당 균용의 내부 경화라 균경 회명한 군디 동괴시바대기 제시 대회 도와타 제톱 대회 댄디니 균균 흠이 집에 바라 랑리 당기 당 균용의 내부 경화타 랑의 사실 군디 동회 최심 대부타 심수 전부 규주 제휴 진도 듄베신 중앙인 중앙 직팀 십시로 운행타 계급 더구 운행기 디르 로데토 개용 직팀 십시르타 더십 레군기 더구 십시르타 십시르 딱제 제수 더겹 당회 더겹 레군 바라싱나 디르 로데토 개용기 직짐 십시타 더십 레군기 네튼기 콩니 사야직다 니붐 듄디 시동 탁주 제바타 귀시 응어붐 숨지 개동 토크 제바 미시붐 직지 니동라 제바 제휴 대낭 싱싱타 부진바타 티 연기 레제바 응업주라 교된 토크 제바타 싱싱타 부진바타 티 연기 레제바 듄주 듄실라 제바 제휴 정시 접타 인베 통니 랑리 당기 르송랑 오고 제베 텁주라 나르베 제바 당세타 로덴 규르미기 권해 군디 동회 남규룽외세 퇴보타 자주 뉴딩의유 중국 중앙 협치주의기 다오 듬비치 숨주님 총도 총리 다류 다오 주바라 비진토 중국 공천당기 금리수비 중앙 우유탱강기 상숨 최소 팅아바 소규 최다 제보타 최림 조니 중국 중앙 협치주의기 중앙 우유탱강라 레드윈년신 수주타 조용네 당 내부 경교로 균신 회명한 군디 동규태기 내등 거식라 심주제교시 로규기 섬지 사베토 당기 금리수비 중상숨 최소 팅아비 초용내 당내 용체교를 믿디 규림 대명항 주교 제디 경남 사바라 당 도담타 당 주종기 가초 세든 체교인 것이 당 도담탕 당 주종 지점 뉴대중은 변조타 지소 공백이 견송 대잠기 뉴대 용토 로디셔준 지켜주지 시진핑기 총도 개진 망배토 당기 구제타 당 주종라 흉뇌격규 내튼 내튼 낭내 랑리 당기 당 토담탕 당 주종타 당 달게타 당 돕치르 동외 내법사바 균세 매발 뛰기로 숲진앙규 산에서 독심 나와를 배급 지켜주지 당마 협주대내서 팀마 핍니 서용의수 시림기 등수 레든라 토구르탄 숲진앙규 산동신진 德州총계의 링청区 边陵重叠 西域家重绝 당지배수지 黄元周以 지켜주지 안주내대의 독심 나와를 배급 안주 총주 당 전수기 당 주종기 니티 뉴바 듄비 알레라고 체규 토리나오마세 당동 시림기 쿠부 모투 양도 당니 총주 레지바라 망소라 샴디 쇼타 피게 동의 뒤수타 심뉴 티웨 마마 용화 체규비 랑세되낭규 안주 총주 당 지부이 나주 로라 덴보르니니 네트 레삼 지튼 숨덴기 총십 주준라 군디 덴디 동신 유지 주유 지급로지 시진핑기 촉된 니티호 랑리 당기 뒤든 뒤유기 당 주종기 럽친 레타 사바르 군디 당와탄 뒤럽 사바르 초용내 당 냉교 제비 럽친 랑린츠 마크시 링로기 시진 땅 속경기 춘이라 탑주기 섬시 삼미체 바라 딩섭 치신휴 강티니 리베 슝로괴라 리베 슝로 튠통이 인비 뒤럽식 인바타 티니 공바괴라 공바 튠통이 인비 뒤럽식 인 당기 속진 좁게 봐 속순 로든 시진핑기 속신낭외 당중앙기 유린 시진 제비 마크시 링로기 시다 강저식 조교타 유린 시진 제비 마크시 링로기 시다 지다르 조규 뒤럽기 심추 제시 계신라 민니 당 토담탕 당 주종탕 당 타르게탕 당 돕시르 동외 도시 사바탕 공부 사바 탑주 사바지 럽단 심부든디 시진핑기 등조 공부 주발 제휴 다르다오 주발아 개용기 등조 리등기 용미 총도 비진도 소신 총뒤토 시진핑기 등조 공부 럽종탕 락다르 제규티 리등 규지 제휴 중국 중앙 당기 럽다 개급 시진 럽링기 개근 심모 홍상화기 시진핑기 등조 공부낭 균균 줍시 문세 퇴비 등유진 낭든 퓨숨 속신 마라 차탄비 퇴럽기 진타 개진은유 중국 공산당 운인의 롱야타 주민과 코르베 참디르 당중앙기 시진핑기 등수 공바 카세 되나마티 퇴타 딱다 개신 퇴니 딩섭 등유비 양람사베토 로제 당 친비 당 토담탄 당 주종타 당 다르게 당 당 돕시르 동비 네타 사바 균체 메바르 뒤규로 자외 지순 쇼유타 자주기 촉된 코든 시휴 다르치 뒤럽라 촉된 타 공비 중교라 최든치 시진핑기 등수 공비 组织我 롱오자탄 주명아 이 베텝 규림 규비 중국 공제당기 럽지 등수 닝도 다르베 동아타 동메 섬든 당 겐지 락렌 다르토 개용 미리카기 미마나 튠지타 니티기 중국 남베 팅럽젠라 텐니 계급 돕친 속용타 미리 깨달기 자샤 러버치 쇼용례 군디 동치 베텝 휴미 제바타 뉴슈 유구 로규기 회동 사바드 규임시
1: 디글레 군에 비웨 네츠 튠주니 러시비 두리 튠지기 튠지 시힌 민가레 갸츠룽 숲탄 차차라 최제 토와서 태작베 넘시기 튠주 튠지레 덴롱 예진식 체유바시 Senekaki, Ninsi Kujup Huta Chibatan, Singeto Dan Sungu Shipza Chente, Loli Yungpare Bezun Kangtup Chishinghu. Mijingwe Kong, Gazu Lungsu, Meshaka Tunne, Chapa Chabu Pope Dinki, Guangxi Nanning Chongkir, Bingyang Zong, Sinshu Chongdeki, Ngaming Je, Ngadu Chibe, Gagze Tusu, Chulo Tunne, Chongde Yungi Jesin, Juja Chule Gewa, Chu Nubashi. Juri Dipkenki Tuzan Chimbo, Lanching Guihi. Dawa dunbe tse gu nin, chu jiji, si xiong ki, che tu, nyu du cha gyu jik zu ki, nin dara nga du cha gu ru chok sum gu ji che di nin shibur le ga che batang. Dawa dunbe tse chok sum nin para, nga mi je, mu, chek dong ni ya dun ju tun dun chang ma, nyu du du we le tun lik zhub sin yu ji che bashi. Xing tu ji kyung gun chung du dong we chi, xin shu chong de ki, xing le che dun cho chung ki, yu ka gu ki, chong zu gen zang lang ne, tu zang ri ri xin, nui zi pok pe, zi zi sui batang, sa zi gu ne, nyur tu du batang, so gam, la yang tun ki zi chi pe, chu xi sui bashi. Xin shu chong de, mi mang si xiong ki gun zin xun pa, wei bing chiu hi, ta zi, chong de chang me, nyur tu li zhu chung yu batang, li zhu chung zi, gya zi gu zhu ko zhu xin xin, qi ming zi zu yu li zhu chung zi, gya zi gu zhu ko ni tang, chang zhung gu xin yu zi jui bashi. Wei bing chiu hi, 俺去集团呢，清明节新南给出炉了脱单谈，内部南京人过春节期别来团做内都送的，他们正也不吃油汤，推送书，去多了为，有不，娘说起诉切入当天，起诉向我谈出炉告别南北切入东区行事局域。你些对吗了？四川一三只忙不了，出差托回南西军区安团不谈，改用给新竹东区七站塘部都江堰新竹东区去，出炉七回推来有的新竹东话谈，可领电信，人民安出东话所提，七到局，四川豫剧局，提不入社会局新竹正规局出任谈，出所来团了，出炉也不是。都江堰出别批给的呢，出口团脱单出现更古话流强起。
2: 竹皮街村俺村人民前呢，提不入社会局新竹正规了出口团切切。每出皮栏巴同居的团团，七万阿团三亚街新白天里，南宁给推送来每出皮栏巴七吨吨来忙活团。成都团德阳绵阳遂宁所社会团从今日起提不入社会局，也原目前西边我中阿边了新来天国去出口团切越进我这些月。 新立堂重视部业人些空得贴单天，明个日敦煮地主及推不起钱的也不约不谈，敦煮地平点平安拍了我谈，牛鬼地区军队人不就有。新立堂重视部部长宣判张新旺去。
1: Tudodu, Nienda Danhe, Nguyso Chepso Tan, Lazi Dupshu Chaji Yabu Chedi, Nuzi Kyungkun Chungshu Su Dongkang Dupshu Tan, Jikuru Gokju Tan, Nyamgo Nyamju, Pabdun Gokju Chedi.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게 공금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 레센 슈구인 텐디 레센키 낭 튼조니 피게 남베 중진탕 니슈 덴베 계급 진부 구티 지베 코르타 중코르 마조 지베 뷰다 뒤티 칭위 피주 덴부타 레수 주교로 군디 동교고라 중로 수리르 디네 아프리케 미만 티웨 마와 페바 준시 유베 고로 구슈 응안네 치와타 치탑 응안레 덴디 지티 낭진치 근치로 동시 유베 고로 라단 지네 투르키탄 중코 지웨 티웨 지도 덴베 중교르 뒤 구시베 고르 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 십트남 신쇼 틸랭키 이시아탄 시디가 주치미 추든 초베 주진타 티종 규지 람지 심주디네 키 주진 웨런키 니시 콘서트괴베 제지 탄링 치급 주시 시진핑니 피게 남베 준진타 니슈 덴베 계급 친부 구치버 시그지지 숨바타 那年记得主机吧你都应该没你说这样的路怎么能给一错情毕竟托错心为论他电视打着冲突书看给个忙不加这个开钱书呢主席习近平了听一整不是为论给听一拿俺去让我给日书朗林他送这些的中国人路给电器他别给一年没有人那个能团结了可完林去提月结算多 主席习近平去陈连拿加日本人中国人穿他怎么了都别明日用给推门给三百个农事业界电脑他昆粗了怎么了我约他求对求用借给中国我追前年中期西边年这给破年也不行其贵别国家难约无论去陈连角子按了国家钱不贴穿 主席习近平给给给一路所的策略通勤的话他天然能话题俺让给给一把新主级别卡住俺为四月入送的一个谈这个人设置级别局中国批给给两人三不送的西北别人谈片村接续人格的工地东局提言是送于不是为了呢习近平给给四公路国领为天不你别天然一起把门局看做事 Kongki, Xi Jinping ki ge si gong lu guo lin wei na, Xi Jinping ki tui rip sa bi zhong kui ke chui ki ji zuo ring lu yi gong bi nang tuan zuo ta, cen ri tan tuan bi ma la jik du to cun ba ti, ge ji ji zuo ki zhong kui nan bi ting rip jian ki lak lin ki chung zhe ta, zem lin ki tui nin ti wei xi duo ding sip tup gyu ru pian duo yu ji sun yu. Wei lun ki, nye yi gyu ru qi rin, ge yi ji gyu ru nin sam lu pu gyu pa ri ki gong duo gyu yu. 贴地南起广团什么呢做内银习送于不他昆起主席习近平起南西开前呢开干起他念他们让那得地四句令我怎么银吧天宁中国陆局给娘娘他切不西给电池居共给老人他人类给随军间呢早做不行事 开地一托宽内宽浪次落不不天南团楼宽林可不越级送于 Wilunki, Miman Diwar Zibani, Jungu Kongchen Tanki Zawai Sikung Du Shishi, Miman Diwar Zingu Kungkong Chibani, Tunki Chwata, Tunki Nushu Dinki Gubata, Benjo Mengshi Jie Ngarwei Tunbar Gundi Dongwar Dini, Miman Ki Kibian Gunche Mibar Ngungur Chi Gubati Yin. Du Shiti Ni, Jichen Ki Buzi Jik Mibar, Jungu Ki Sikung Luki Diwai Dinci Shik Yinbati, 民曼的地内批给动物他民曼了地内批给动物批给给冲着他民曼给作为不在雷索动物托团结起过的体验及他空气民曼地瓦的资本呢中国无助高中他落实批给免去给人重视不确用他的给所给他抗力文把解决 이거르키 규림티아 니에 중쿠이 폐개기 졸람러 문진치체 군체미발 섭도 동아타 표숨초스동외 규림식 레지송유부시 외론키 팅아 중쿠르 산에사도도 득십 팅망체배규 냠용티다리 콩키 시진핑키기 시공로고 린외난키 두시르 문진티외 섭도 친유 유난신친 유엔양키 아주코 총초르 제지치급 외론키 산에티게 점린링내 슈샤인비 하니기 신러디네 총습기 규고를 폐기했던 와타 nangge guishu ki pege gu, rinne sungyong tan benjo parwa nyam to gundi dan we, chong zui nyam de benjo gun tu parwa ta, chong ming yung bap mwen se tu bu le su qin ba, to nang chun yub shi. Wei lun ki, pege le dur shib chi be, ce shi ni, benjo don bor zan ma se, ti we lop su ta, men ju, meng si zi gu, le shu ku gup su, mang cui kip kong le su don we ce shi to yu. Ti isi a xa lui ki kip le jie shi zin be tu nying din yu ji son yu shi. Wei lun ki, lu gu pi ge ta, si be tar ge, mi ri ya tuan jie ni, ngun tuan sam lu ni chi tang ka chay ta mi. Zhong gui dun be gu ji lam ji nyam jun tang kwa le shi bu chui gu qian bu xi suo ki, mi ri ki si be le si di pi ge ki ku gup jun ba ta, zem lin din lin tan tar ge chi, zhong gui lo zui le gi su pu yu ji ta. Konki, bui cè tòwè gò nè gùi jì glàm jì ngèm zhùn cè dì, sè kùi tàn gè kèp gì pì gè lè dèn bùi rèng xìn tà, dèn kì rèng xìn nèm bàr cè tù dèn zhò nà yù bà zì. Konki, bui cè tòwè gùi jì glàm jì ngèm zhùn lè chùm zhè sà bà gùn cè mì bà tòp tù nì, xìp zhè nàm chà nè gò zù dì, gùn tù sòk zhò cè gù tì zì. Zhù xì xì jìn pìng kì dùn bè zà zì tà, lạc sàm, sù gòm jè gì chìn zì dù xì gì, tà khò rì gè kèp gì dèn zhà cò sìm ngà rù wè chì rù dàn yù. Tēlēng kī ngūnē jū nā, dēn jā cōr sīm tī rī nī, zhōng kū sī jū kī gyūn tū rīng xīn lē chūngā xīk rī lā, gyūn chē mī bār tūn kū chē bē, ngām lē kī chūm chē lē chūngā xīk yā rī jī sōng yū. Ngām chē kē cō kī cōk chīng gīp dūn gē bē tō, zhōng kū dūn bē xī bē līng mūn kī gī jī nī mū zū gū, chū chū lē chūn chēm